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일요일과 일요일 사이의 날들은 노동과 수고로 짜인 시간으로 채워진다. 일요일과 일요일 사이의 시간은 휴식과 놀이를 유예한 채 파고가 높은 위험과 변동들을 헤쳐나가는 까닭에 예측할 수 없는 대항해의 시간이다. 장석주의 일요일의 인문학이라는 책 중에 한 구절을 전해드렸습니다. 노동과 수고를 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항해를 끝내고 맞이한 일요일, 휴식과 놀이가 허락되는 이날이 참 반갑고 고맙게 느껴지네요. 세련된 유머, 유쾌한 농담으로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8월의 첫 일요일을 즐겁게 시작해보는 아침입니다. 8월 2일 일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요셉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E플랫 장조 작품 30의 2 농담,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듣겠습니다. 라이프지 스트링 퀄텟의 연주입니다.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E플랫 장조 작품 30의 2 농담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라이프지 스트링 퀄텟의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신윤주의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8월 2일 일요일 오늘도 좋은 음악들로 한번 2시간 채워보죠. 근데 오늘이 일요일인 게 농담 아니죠? 내일이 월요일인 게 농담 아니고 진짜 월요일인 거죠. 주말은 어찌나 이렇게 빨리 가는지, 또 내일이면 일해야 되는구나. 벌써부터 심란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하지만 일요일 아직도 하루가 꽉 차게 남았습니다. 좋은 음악들로 재충전하시고 휴식 꽉꽉 눌러 담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 또 듣고 싶으신 음악들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310 문자메시지 쓸 수 있고요. 콩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늘 잊어버리지 않고

박수 치려다가 움찔움찔 하신 분들 간혹 계시죠? 이럴 때 안다박수를 또 잘못 치면 민망하기도 한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E플랫 장조 작품 30A 농담 그 가운데 4악장 피날레 프레스토였습니다. 하이든만의 여유와 또 위트를 느낄 수 있는 악장이었죠. 라이프 G 스트링 퀄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클래식이 그냥 광고음악 정도 겠거니 했는데 50대로 접어든 지금 클래식을 잘 몰라도 그냥 편하게 즐기는 음악이 됐어요. 그러던 중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강력한 화력은 아니지만 은은한 숯불 같은 그런 평안한 바흐의 음악이 좋더라고요 하시면서 4339 쓰시는 분께서 바흐의 곡 중에 좀 추천을 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동우 프로듀서가 심혈을 골라서 정성껏 추천하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곡 바흐의 오보에 협주곡 바흐 작품 번호 1053R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서 R은 Reconstruction의 첫 글자 R을 의미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재건축, 재구성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뭘 재구성했을까? 바흐의 챔발로 협주곡 바흐 작품 번호 1053을 오보에로 연주하도록 재구성했다. 즉 다시 썼다는 뜻인데요. 현재도 악보가 존재하는 바흐의 이 챔발로 협주곡은 원래는 다른 악기 오보에나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곡 악보가 전해지지 않아서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후대의 음악가들이 이 곡을 원래 악기였던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으로 완성했다.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곡을 들어보시면 또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오보에 협주곡 F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53R 알레그로 시칠리아노 알레그로 전악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곤잘로 자비에르 루이스의 바로크 오보에 연주 모니카 허기시 지휘하는 포틀랜드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정말 누군가가 나만을 위해서 골라준 음악이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우리 4339 쓰시는 분 오늘 인생곡이 하나 생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바흐의 오보에 협주곡 F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53R 알레그로 시칠리아노 알레그로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곤잘로 자비에르 루이스의 바로크 오보에 연주 모니카 허기시 지휘한 포틀랜드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독일 마을에서 브레첸을 구우면서 듣고 있습니다. 브람스 헝가리 춤곡 부탁드려요. 주식 호밀빵도 만들고 있어요. 뭔가 빵을 구우시는 것 같은데 브레첸이 무슨 빵일까? 음악에 집중해야 되는데 왠지 군침이 도는데요.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6번입니다. 이반 피셔가 지휘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6번 이반 피셔가 지휘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8월 2일 일요일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죠.

1751년 7월 30일 모차르트의 누나이자 뛰어난 음악가였던 마리아 안나 모차르트가 태어났습니다. 난네를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그녀, 모차르트보다 5년 먼저 태어났고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에게 어려서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고요. 동생과 함께 순회 공연을 다니면서 신동남매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1886년 7월 31일 프란츠 리스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 코지마와 결혼한 바그너가 기획한 축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참석했다가 심한 폐렴에 걸렸고 결국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8월 3일 독일 바이로이트에서 장례식이 거행됐고요. 지금도 바그너 부부와 함께 바이로이트에 잠들어 있습니다. 1889년 8월 1일에는 영국의 피아니스트 존 오그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슈케나지와 함께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공동 우승을 차지하면서 주목받은 후 압도적인 타건과 완벽한 테크닉을 과시하며 왕성하게 활동했고요. 연주뿐 아니라

아니라 200곡이 넘는 자작곡을 남긴 작곡가로도 유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21년 8월 2일 20세기 테너의 전설 엘리코 카루소의 타계일입니다. 무리한 연주 일정 탓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그는 고향 나폴리에서 요양하던 중에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탈리아 국왕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달력 속의 클래식에서 언급한 작곡가, 연주자들을 생각하면서 관련 곡들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프란츠 리스트의 고귀한 사랑, 호엘리브, 솔번호 541의 1 들을 텐데요. 존 오그던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다음에는 루치오 달라가 카루소가 사망하기 전에 머물렀던 호텔에서 카루소를 향한 헌사를 담아서 작사, 작곡한 곡이죠. 아, 카루소, 요나스 카우프만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내 손을 위한 피아노 소나타 D장조 쾌열 번호 381, 그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이 곡은 누나 난네를과 함께 연주하기 위해 작곡한 작품으로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잉글레드 헤블러와 루드비 호프만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세 곡 이어서 감상하시죠.

세 곡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가장 앞에서 리스트의 고귀한 사랑, 호엘리버, 썰번호 541-1, 존 오그던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는 루치오 달라의 카루소, 타나 요나스 카우프만의 음성으로, 방금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내 손을 위한 피아노 소나타 D장조 쾌열번호 381, 그 가운데 2악장 안단테였습니다. 잉글레드 헤블러와 루드비 호프만의 피아노 연주 보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일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두 곡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앞에서 Amazing Grace,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목소리, 마크 코너의 발린 연주로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레너드 코엔의 할렐루야, 앙상블 피닉스 미넨의 연주 보내드렸습니다. 2003년에 창단한 르네상스 바로크 음악을 연주하는 독일 고음악 전문 앙상블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레너드 코엔의 할렐루야와는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의 편곡과 연주, 인상적이죠. 이거 들으시고 또 다른 느낌은 없을까 하시는 분들, 저는 세커 카네메이슨의 첼로 연주로 듣는 할렐루야도 참 분위기 있고 괜찮더라고요. 주말에 시간 있으실 때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권해드립니다. 신윤주의 가정음악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곡 또 일상 풍경 이야기들 받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310 문자 쓰실 수 있고요. 콩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언제나처럼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곡 보내시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오늘 아니더라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선곡해서 함께 듣도록 할게요. 프라데릭 쇼팽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 65, 그 가운데 3악장 라르고,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안네 가스티넬의 첼로 연주고요. 글레르 데셀의 피아노가 함께합니다.

쇼팽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 65, 그 가운데 3악장 라르고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였습니다. 안네 가스티넬의 첼로와 크라르 데젤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히든 클래식 이어드립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신윤주의 가정음악, 일요일 아침에는 역사 속에 숨겨진 음악과 음악가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이죠. 히든 클래식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19세기 헝가리 음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앞장선 작곡가 미하일 모스니의 현악 6중주 C단조를 들어봅니다.

1870년 프란츠 리스트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같은 헝가리 출신으로 헝가리 음악 발전을 위해 애쓰던 음악가였죠. 그런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추모 음악도 작곡했는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무소니의 장례 행렬 솔번호 194번. 음악을 헌정할 만큼 리스트가 각별히 생각했던 음악가는 미하일 무소니였습니다. 미하일 무소니, 다소 생소한 이름의 작곡가는 1815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국경이 마주한 도시 몰도가손이라는 마을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은 독일어로 미하일 브란트라고 불렸는데요. 훗날 그는 자신이 헝가리 혈통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헝가리식 이름인 미하일 무소니로 개명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거의 독학으로 음악을 익힌 무소니. 185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활동하던 시절 리스트를 만났는데요. 당시 무소니는 리스트에 비하면 아직 무명에 가까웠는데, 하지만 리스트는 무소니의 음악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에게 헝가리 음악가로서의 자부심을 일깨워줬죠. 리스트와 교류를 이어가면서 무소니는 음악의 방향을 확실히 잡을 수 있었고, 헝가리 정서와 민속음악 요소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을 작곡해 나갔습니다. 무소니는 두 곡의 교향곡을 비롯해서 피아노 협주곡, 실내악 등 다양한 작품을 남겼지만 대다수는 연주되지 못하고 묻혀 있었는데요. 부다페스트 현악 육중주단이 그의 실내악을 발굴해서 녹음하면서 서서히 그의 작품과 가치가 인정받게 됐습니다. 특히 부다페스트 현악 육중주단이 최초로 녹음한 현악 육중주 시단조는 1840년대 초반에 작곡한 그의 초기 작품으로, 아직 개명하기 전 미하일 브란트라는 이름을 사용하던 때였는데요. 부다페스트에서 활동하면서 헝가리 음악의 매력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던 시절에 이 곡은 슈베르트와 베토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곳곳에 헝가리 사람들의 극적인 정서가 엿보입니다. 히든 클래식, 오늘은 헝가리의 음악가 미하일 무소니의 초기 작품 현악 육중주 시단조 준비했는데요. 그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와 4악장 알레그로 프리오소를 함께 들어보시죠. 부다페스트 육중주단의 연주입니다.

오늘 히든클래식 헝가리 작곡가 미하이 모순이 이야기 나눴고요. 들으신 음악은 그의 작품 현악 6중주 시단조 그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4악장 알레그로 프리오소 부다페스트 6중주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미하이 모순이의 친구이자 헝가리를 대표하는 작곡가죠. 프란츠 리스트의 곡을 듣겠습니다. 헝가리 랩소디 2번 솔번호 244-2 피아니스트 선우의 권의 신보 리스트 가운데서 보내드립니다.

리스트의 헝가리 랩소디 2번이었습니다. 썰번호 244의 이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연주 보내드렸습니다. 도로 옆에 주차를 하다가 가정막에 문자 보내는 중에 아마도 주차 카메라에 찍힌 것 같아 너무 속상해요. 8685 쓰시는 분. 조금만 참았다 보내시지. 운전하실 때는 위험하니까. 에, 안 보내셔도 그 마음 다 통합니다. 음악으로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커피 쿠폰 한 장 보내드릴게요. 시원하게 또 커피 드시면서 마음 푸세요. 계속해서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발레 신데렐라 중에서 그랜드 왈츠 오늘 끝음악이 되겠네요. 리사 바티아슈빌리의 바이올린과 야닉 네제 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승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능소화는 이름부터 기세가 당당한 꽃입니다. 한자로 능가할 능의 하늘소, 하늘을 능가하는 꽃이라는 뜻인데요. 줄기에서 돋아난 작은 뿌리로 담장과 나무를 단단히 붙잡고 10m 높이까지도 거뜬하게 자라납니다. 그렇게 하늘 가까이 다다른 뒤에야 주홍빛 나팔을 닮은 꽃을 피우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변덕스러운 계절, 능소화는 담장을 붙잡고 제 자리를 지키며 한 송이씩 피고 지면서 환한 빛깔을 오래도록 간직합니다. 어떤 시간을 잘 견뎌냈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놓지 않을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건 어떤 것들인가요?

오늘 첫 곡, 테사리니 소나타 D장조 중 1악장 알레그로, 안희찬의 트럼펫과 유주연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뜨거운 햇볕도 또 매서운 소나기도 견딜 수 있는 건 흔들리면서도 내 마음을 붙들어주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꿈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한테는 그런 존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듣고 싶은 음악도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9310, 우물정 샵 9310,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과 청취자 게시판으로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꼬리물기 클래식 만나보시죠.

음악가와 음반 사이의 숨은 길을 찾아보는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오늘은 주목받는 젊은 음악가들의 신보로 꼬리물고 이어갈게요. 지난주에는 지난달 발매된 시벨리우스 콩쿠르 우승자 바이올린

피아니스트 박수예의 골드마르크 시벨리우스 작품집을 함께 감상했는데요. 오늘은 스페인 프레미어 하인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 피아니스트 박진영의 신보로 이어갑니다.

꼬리물기 클래식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음반은 지난 4월 낙소스에서 발매된 피아니스트 박진형의 피아노 리사이틀입니다. 낙소스의 국제 콩크루 수상자 시리즈로 제작된 음반인데요. 박진형은 프레미오 하인 국제 피아노 콩크루 우승자로 참여했습니다. 프레미오 하인 국제 피아노 콩크루는 스페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피아노 콩크루로 박진영은 2023년 제64회 대회에서 우승과 함께 실내악 특별상을 수상했죠. 박진영이 세계에 처음 이름을 알린 것은 2016년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한국인 피아니스트 최초로 우승하면서부터인데요. 그때 이후로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반에는 브람스가 클라라 슈만의 생일을 위해 작곡한 핸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후가, 그라나도스 고예스카스 중 사랑의 속삭임, 또 브레톤 쿼르텟과 함께한 드보르자크 피아노 5중주 제2번이 수록됐습니다. 바로크 작곡가 핸델의 주제를 바탕으로 한 브람스의 치밀한 변주와 그라나도스의 화려하고 시적인 색채, 보헤미아 민속 선율이 스며든 드보르자크 실내악의 따뜻한 서정까지, 독주와 앙상블, 독일, 스페인, 체코의 서로 다른 음악 세계를 아우르며 피아니스트 박진영의 폭넓은 음악성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죠. 특히 브람스의 핸델 변주곡에서 박진영은 핸델 주제의 선명한 윤곽을 섬세하게 살리면서도 건축물을 쌓아 올리듯 전개되는 브람스 음악의 거대한 구조를 침착하고 명료하게 그려냅니다. 습한 여름날, 맑고 선명한 피아노의 울림을 전해줄 박진형의 피아노 리사이틀, 지금부터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브람스의 핸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번호 24번 중 아리아, 첫 번째 변주부터 열 번째 변주까지, 그리고 마지막 후가, 이어서 그라나도스 고예스카스 중 사랑의 속삭임, 모두 박진영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브람스의 핸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 중 아리아, 첫 번째 변주부터 열 번째 변주까지, 그리고 마지막 후가. 이어서 그라나도스의 고예스카스 중 사랑의 속삭임, 모두 박진영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꼬리물기 클래식, 지금까지 스페인 프레미오 하엔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 박진영의 음반 감상했는데요. 같은 레이블, 같은 시리즈로 발매된 피아니스트 김홍기의 음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꼬리물기 클래식 오늘의 두 번째 음반으로는 2018년 한국인 최초로 스페인 하엔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김홍기의 음반 피아노 리사이트를 감상하려고 합니다. 2020년 낙소스의 국제 콩쿠르 수상자 시리즈로 발매된 음반입니다. 앞서 소개한 박진형의 음반과 마찬가지로 김홍기의 음반 역시 다양한 음악적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스페인과 호주, 프랑스, 독일을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레톤 콰르텟과 함께한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를 비롯해 기교와 표현력을 모두 요구하는 작품으로 꼽히는 그라나도스 고예스카스 중 사랑의 속삭임,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의 스카르보, 그리고 스페인의 현대 작곡가 호세 마리아 산체스 베르뚜의 거울 정원, 호주의 현대 작곡가 칼 바인의 피아노 소나타 제1번이 수록됐죠. 특히 칼 바인의 피아노 소나타 제1번과 호세 마리아 산체스 베르뚜의 거울 정원을 함께 담은 구성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나른한 블루스풍 화음으로 시작해 점차 강렬한 리듬에 추진력을 더하며 두 악장을 쉼없이 몰아치는 칼 바인의 소나타, 그리고 이슬람 예술의 다층적인 구조와 침묵 속 메아리에서 영감을 받은 산체스 베르두의 몽환적인 음향 세계를 담아냈습니다. 특히 거울 정원은 세계 최초 녹음으로도 주목을 받았죠. 이곳 KBS 음악실에서도 살롱드 피아노를 통해 새로운 레퍼토리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던 김홍기 마스터, 익숙한 명곡과 현대 작품을 과감하게 아우른 그의 선곡 감각이 돋보이는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음색과 강렬한 리듬감, 그리고 뛰어난 기교를 함께 만날 수 있는 음반, 김홍기의 피아노 리사이틀 지금부터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칼 바인의 피아노 소나타 1번 중 2악장 레제로 에 레가토, 이어서 호세 마리아 산체스 베르두의 거울 정원, 모두 김홍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칼 바인의 피아노 소나타 1번 중 2악장 레체로 에 레가토, 이어서 호세 마리아 산체스 베르두 거울 정원, 모두 김홍기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일요일 KBS 음악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의 스페셜 DJ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콜롬비아가 자랑하는 예술가 페르난도 보테로는 화가이자 조각가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보테로가 작업 초기부터 조각을 했던 건 아닙니다. 조각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회화 작업을 멈추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 시기는 바로 1973년, 그의 나이 41살이었을 텐데요. 화가로서는 이미 명성을 확고히 했던 보테로는 당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그는 회화 작업을 1년 동안 멈추고 조각을 기초부터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잘하던 일까지 제쳐두고 새로운 일에 뛰어든 용기가 대단하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하지 못할 거라는 절박감과 절실함으로 뭔가에 뛰어들어야 하는 순간이요. 생생클래식 오늘 첫 곡은 드보자크의 슬라브 무곡 1번 시장초 작품 번호 46의 1. 이르지 벨로 흘라벡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르지 벨루홀라백이 지휘한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드보홀작의 슬라브 무곡 1번 C장조 작품으로 46의 1 들었습니다. 오늘은 화가이자 조각가인 페르난도 보테로의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화가로서 이미 잘 나가고 있을 때 처음 해보는 조각에 뛰어드는 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에 익은 일이 아닌데 마흔 넘어서 도전을 한다는 게 말이죠. 원래 하던 일 멈추고 도전해보는 일, 여러분께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일 있을지 궁금합니다. 용기에 관한 얘기로 문을 연 생생클래식, 주말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고 계시죠? 문자메시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는 편하게 댓글 달듯이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드보르작의 곡을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이 체코의 전통 춤곡들을 모은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중에서 첫 번째 곡을 들으신 건데, 이 곡은 이제 체코 무곡 중에서도 특별히 빠르고 불규칙적인 리듬이 특징인 프리안트를 사용한 곡이었습니다. 드보르작은 이 프리안트 리듬을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 3악장에서도 사용해서 생동감과 어떤 이 민속적인 색채를 살리고 있는데요. 그 3악장을 듣겠습니다. 드보르작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53. 그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조코소 마논 트로포. 바이올린 연주의 크리스탄 테츨라프의 욘 스토르고르즈가 지휘한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드볼작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53, 3악장 알레그로 지오코소 마논 트로포, 크리스찬 테츨라프의 바이올린 연주, 욘 스토르고르즈가 지휘한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빠르고 불규칙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리듬, 프리안트 느껴지셨나요? 이번엔 좀 분위기를 바꿔서 느리고 서정적인 짧은 영화음악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1972년 구소련, 지금은 이제 독립해서 조지아라는 나라 이름이죠. 구소련에서 제작된 라나 고고베리치의 동명의 영화음악 주제가입니다. 1987년 독립한 이 조지아에서 태어난 카티아 무니아티슈벨리가 자신의 음반에 이 곡을 또 넣었습니다. 아몬드꽃이 피어날 때라는 영화의 같은 제목의 곡이고요. 이어서 들을 곡은 쇼스타코비치가 소련 시절 1955년 영화 등해의 음악을 맡으면서 등해를 위해서 작곡한 곡들 중에서 로망스입니다. 차례로 듣겠습니다. 기아칸첼리의 아몬드꽃이 피어날 때, 피아노 연주의 카티아 무니아티슈벨리, 그리고 쇼스타코비치의 등해, 그 가운데 로망스, 바이올린 연주의 다니엘 로자코비치, 피아노 연주의 미하일 플라트네프입니다.

영화 음악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등에 가운데 로망스,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바이올린 연주, 미하일 플라트네프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은 곡은 기아 칸첼리의 아몬드 꽃이 피어날 때, 연주에는 카티아 부니아투시빌리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지금 1972년, 1955년, 20세기 중반 이후의 영화들이기 때문에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음악은 좋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영화도 한번 찾아서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음악이 조금 더 와닿겠죠. 이해도 더 잘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무스로그스키의 곡을 들어봅니다. 전람회의 그림 가운데 바바야가의 오두막 그리고 키예프의 대문, 프랑스와 자비에 로트가 지휘한 레시에클의 연주입니다.

모스로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가운데 바바야가의 오두막과 키에프의 대문, 프랑수아 자비엘 로트가 주연 레스에클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저는 휴가를 떠난 박지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수요일까지 생생클래식 맡고 있는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0: 일상의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1: 옷이 바뀌면 사람이 달리 보이고 편곡을 달리하면 음악이 새롭게 들립니다. 작곡가가 낳고 편곡자가 새롭게 매만진 명곡들을 원곡과 편곡 두 개의 버전으로 비교 감상해보는 시간, 원곡과 편곡 사이. 오늘 준비한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입니다.

빰빰빰빠, 개 이름으로 하면 솔솔솔미, 이렇게 네 개의 음으로 시작하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은 음표만큼 짧고 그러나 매우 강하게 세계인들의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크랄못도 이 정도는 알고 있죠. 1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교향곡이 뭘까 찾아보면 드볼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과 함께 역시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이 꼽힐 정도로 인기곡이기도 하죠. 인류에게는 마치 선물과도 같은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은 베토벤이 청각을 잃어가던 시기에 작곡된 곡입니다. 절망에 굴하지 않고 운명을 개척하고 결국엔 승리한다는 의지를 담아서 1808년에 완성한 곡이죠. 베토벤의 제자였던 안톤 쉰틀러가, 선생님, 1악장의 주제 빰빰빰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자 베토벤이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라고 답했다는 일화에서 운명 교향곡이라는 부제가 붙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오늘은 운명 교향곡의 편곡과 연주, 피아노 트리오로 준비를 했습니다. 첼리스트 요요마와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엑스,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이렇게 세 명의 슈퍼스타들이 뭉쳐서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베토벤 4-3라는 이름으로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피아노 트리오로 편곡, 녹음하는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베토벤 교향곡 2번과 5번을, 2022년에는 교향곡 6번 전원을 담은 음반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음반에서 교향곡 2번은 베토벤의 제자이자 첼리스트였던

페르디난트 리스의 편곡으로, 또 5번은 1946년 영국 태생의 작곡가 콜린 매튜스의 편곡으로 연주했는데요. 베토벤 당시의 피아노 트리오 편곡과 또 우리 시대의 피아노 트리오 편곡에서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지 비교 감상할 수 있는 점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번호 67 운명의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원곡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고요. 이어서 콜린 매튜스가 피아노와 바이올린 그리고 첼로를 위해 편곡한 트리오 버전,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번호 67 운명의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를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엑스,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첼리스트 요요마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번호 67 운명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원곡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콜린 매튜스가 편곡한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번호 67 운명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엠마누엘 엑스의 피아노 연주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요요마의 첼로 연주로 들었습니다. 운명을 이렇게 연이어서 두 번 들으니까 운명이 두 번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원곡 버전은 조금 더 힘차고 웅장해서 정말 어떤 충격적인 운명적인 사건이 닥쳤을 때 뇌리에서 울리는 그런 운명인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한 몇 달 전에 풋살을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뚝 끊어졌을 때 그때 이 운명 원곡 버전의 음이 머릿속에 좀 들려오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편곡 버전은 아무래도 좀 현악기의 소리가 좀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조금 더 부드러웠습니다. 약간은 좀 긍정적인 운명이랄까요? 예를 들어 소개팅을 나갔는데 정말 운명적인 사람을 만난 굉장히 좀 그래도 긍정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운명 같았습니다. 운명 들으니까 1악장만 들으면 좀 아쉽네요. 운명을 암시하는 듯한 이 1악장의 강렬함과 대조되는 평화롭고 비교적 더 안정적인 2악장을 듣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번호 67 운명 2악장 안단테 곤 모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번호 67 운명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헤르베르트 폰 카렌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확실히 조금이 아니죠. 훨씬 더 평화롭고 안정적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 운명적인 첫 만남이 뭔가 안정적인 이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듯한 그런 느낌. 충격적인 사건이든 좋은 일이든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이 혹은 예상치 못했던 운명 같은 일이 발생한 이후에 그런 1악장 이후에 방금과 같은 어떤 평화롭고 안정적인 2악장 같은 시기가 찾아오기를 좀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클래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일요일 한낮의 편안한 시간이죠. 재즈 칼럼니스트 황덕호와 함께하는 생생재즈. 오늘은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매주 일요일 재즈로 듣는 인터미션 같은 코너입니다. 생생재즈에서 재즈 소개하는 황도코입니다. 8월의 첫 휴일인데요. 여름휴가는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여름에는 푸르고 넓은 바다가 늘 그리워지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바다를 그린 재즈 명곡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트럼펫 연주자 탐 해럴의 1989년 작품 Sail Away입니다. 탐 해럴은 온화한 트럼펫 사운드 그리고 정갈한 즉흥 연주로 정평이 나있는 재즈 트럼펫의 명인인데요. 1970년대부터 사이드맨으로 두각을 나타내다가 1980년대 후반 그의 오중주단을 통해 밴드 리더로서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발표했던 곡 중 하나가 오늘 듣게 되실 Sail Away입니다. 이 곡은 제목 그대로 항해를 떠나는 배에서 바라본 드넓은 바다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동시에 이제 밴드 리더로서 활동을 시작했던 당시 탐 해럴의 부푼 꿈이 이 음악 속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럼펫 주자 탐 해럴의 Sail Away.

탐 헤럴의 Sail Away였습니다. 트럼펫의 탐 헤럴, 기타의 존 에버크롬비, 피아노의 제임스 윌리엄스, 베이스의 레이 드럼먼드, 드럼의 애덤 누스범이었습니다. 생생 클래식의 일요일 재즈 코너 생생 재즈. 오늘은 바다의 느낌을 담은 재즈 함께 듣고 있는데요. 다음 들으실 곡은 많은 분이 좋아하시는 명 피아니스트 키스 제럿의 곡입니다. 그가 1973년에 발표한 코럴 산호입니다. 산호의 모습은 참으로 환상적이죠. 키스 제럿의 이 곡은 형형색색으로 바다를 수놓고 있는 산호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작곡가인 키스 제럿은 자신의 이 아름다운 곡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녹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곡에 많은 관심을 보인 연주자는 따로 있었는데요. 키스 제럿의 동료이자 명 바이브라폰 연주자인 게리 버튼이었습니다. 그는 1973년에 코럴을 최초로 세상에 알렸는데요. 이후에도 코럴은 그 누구보다도 게리 버튼이 자주 연주함으로써 이 곡에 대한 그의 애정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사실 게리 버튼이 연주한 코럴을 듣게 되면요, 그의 환상적인 바이브라폰 소리가 산호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리로 들려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키스 제럿은 이 곡을 자신의 피아노를 위해서가 아니라 게리 버튼의 바이브라폰을 위해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마저 하게 되는데요.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키스 제럿의 코럴, 게리 버튼 쿼텟의 연주입니다. 바이브라폰의 게리 버튼, 기타의 팬 메스니, 베이스의 스티브 스왈로, 그리고 드럼의 안토니오 산체스입니다. 이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재즈의 황덕호였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방송될 재즈수첩도 많은 애청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친근한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1: 생생 클래식 주말에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콩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아, 사연과 신청곡, 오늘 방송에서는 못 틀더라도 가급적 빠른 일요일에 선곡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이어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를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봅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8번 G장조 도이치번호 894, 그 가운데 1악장 몰토 모데라토의 칸타빌레, 폴 루이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폴 루이스의 피아노 연주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8번 G장조 도이치번호 894 그 가운데 1악장 몰토 모드라토의 칸타벨레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에 관한 사랑을 노래한 성악곡 두 곡을 연이어 들어볼까 해요. 첫 곡은 리스트의 오 꿈의 오소서인데요. 빅토르 위고의 시에 곡을 붙인 거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제 잠든 연인의 곁에서 꿈을 꾸듯 다가가 입 맞추고 싶다. 아, 낭만적이죠. 제가 여담인데 예전에 이제 결혼하면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싶냐라고 어떤 선배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입맞춤하고 싶은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음날 와서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어제 너가 얘기해 준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 얼굴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 아내가 눈을 뜨자마자 뭘 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부부마다 다르겠죠. 저는 이 오 꿈에 오소서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오 꿈에 오소서 이어서는 샤를 그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가운데 아 꿈 속에 살고 싶어라. 로미오와 줄리엣은 내용을 다 아시죠? 두 곡 연이어 듣겠습니다. 리스트의 오 꿈에 오소서 바리톤 토마스 샘슨의 목소리고요. 피아노 연주에는 제프리 파슨스입니다. 이어서 샤를 그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그 가운데 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 소프라노 캐슬린 배틀, 정명훈이 지휘한 바스티오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샤를 그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그 가운데 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 소프라노 캐슬린 배틀의 목소리였고요. 정명훈이 지휘한 바스티오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들은 곡은 리스트의 오 꿈에 오소서, 마리톤 토마스 샘슨, 피아노 연주는 제프리 파센스였습니다. 아, 또 로미오와 줄리엣, 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를 들으니까 그 내용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로미오와 줄리엣 너무나도 유명한 소설을 소설로만 접해보고 아직까지 오페라나 연극으로 본 적은 없거든요. 특히 방금 들었던 이 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가 일마하게 나옵니다. 가문이 정해준 결혼보다는 지금의 젊음 또 자유로운 꿈을 누리고 싶다라고 노래하는 줄리엣의 아리아였습니다. 어릴 때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처음 이제 접하고 나서 이게 왜 유명할까 싶었는데 이게 이제 이 이후로 이런 사랑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시초라서 더 인류 문학 역사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하지만 이들의 비극적인 결말 말고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젊음도 자유로운 꿈도 원하는 사랑도 누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벌써 시간이 끝곡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클라리넷이 돋보이는 연주를 들어볼까 싶어요. 자비네 마이어와 볼프강 마이어, 남매 클라리넷 연주자들이죠. 이들의 연주로 오늘 끝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루이 프리마의 Sing Sing Sing, 클라리넷 연주의 자비네 마이어, 볼프강 마이어, 그리고 밤베르크 심포니 빅밴드의 연주입니다.

로이 프리마의 씽씽씽 들었습니다. 음악의 힘이 참 대단한 게 이 곡 들으니까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떠오르고 에어컨 바람이 어디선가 싱싱 나오는 것 같고요. 아, 이 곡 들으면서 또 시원한 기분을 느끼셨길 바라면서 8월 2일 일요일 생생클래식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운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운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니콜라스 아르논쿠르의 텔덱 전집이 발매됐습니다. 42장을 담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모차르트 레코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 가운데서 39번 아르논쿠르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오브 오케스트라의 1984년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B단조 솔보노 178 요아 블레바논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주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피오트르 차이콥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적 서곡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프비치가 주요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겐 첼리스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휘자로서의 로스트로포비치 좀 폄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구소련의 지휘자답게 스케일 넘치는 그런 지휘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페트로 차이콥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적 소곡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오늘 명연주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유아프 레바논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이 레바논은 연주도 각별하지만 뭐 외모는 음악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주목을 끌기에 또 충분합니다. 이 자켓 사진만 봐도 프란치 리스트의 초상화하고 상당 부분 닮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적지 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견고한 연주를 들려주는 그런 피아니스트입니다. 프란치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비단조 솔 번호 178 요아프 레바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B단조 솔 번호 178 요하프 레바논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이 음반은 콘셉트가 재밌습니다. 이 베토벤의 흉상이 이 자켓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베토벤의 흉상을 건립하려고 작곡가들이 작품을 한 곡씩 쓰고 그 출판료로 이제 동상을 세우려고 했던 건데 이 리스트도 피아노 소나타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만의 판타지를 비롯한 그런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재밌는 그런 음반입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B단조 솔번호 178 요하프 레바논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엔리크 그라나도스의 고에스카스 가운데 간주곡 미샤 마이스케의 첼로 릴리 마이스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앤니크 그라나도스의 고에스카스 가운데 간주곡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릴리 마이스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갑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음반 선별해서 히스토리컬 레코딩 포함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셈인데요. 모차르트의 교향곡 39번 아르논 구루의 지휘로 준비했습니다. 아르논 구루가 텔덱에서 녹음한 42장의 CD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에서 하이든을 거쳐서 또 브루크너까지 정말 방대한 그런 분량의 음원인데요. 이 아르논 구루는 원래 첼리스트였고 오케스트라 단원이었죠. 거기서 많은 일화를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앞에 있는 지휘자가 자신을 지휘하면서 과잉된 동작,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인 해석을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아르논 구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세웠던 것이 콘첸투스 무지쿠스 빈입니다. 그래서 기름기, 군더더기를 싹 뺀 그런 시대악기 연주의 대표제로 이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악기 연주

연주만 하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현대 오케스트라도 지휘를 해서 오늘처럼 콘서트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좋은 그런 연주들을 선보이는데요.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실내악기 연주적입니다. 현대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해도 그의 예리한 그런 실내악기적 감각 그리고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유연함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뭐 애호가들을 만족시키고도 남아있는 그런 음원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42장이 이번에 발매했습니다. 모차르트의 곡 안 들어볼 수 없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9번 E플랫 장축 쾌열 543 니콜라우스 아롱쿠르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1984년 레코딩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생동감이죠. 아르롱쿠르의 음악에서 이게 빠지면은 안 됩니다. 이번에 42장으로 정리된 텔덱 레이블의 아르롱쿠르 전집 가운데서 전해드렸습니다. 다 연주가 좋은데요. 모차르트는 역시 빼놓을 수가 없어서 모차르트의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몰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9번, 이플렛장쇼 쾌활 543, 니콜라우스 아르롱쿠르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대부 오케스트라의 1984년 레코딩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고전음악 전곡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낮 방송이 본방송이고요.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또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 선곡표란 참조하시면 미리 공모 가실 수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열리니까요. 미리 참조하셔서 본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낭만주의 시대를 살았던 이제는 잊혀진 작곡가, 하지만 주목할 만한 음반, 음악 많이 남기고 있는 그런 작곡가입니다. 알버트 디트리히의 첼로 협주곡 G단조 작품번호 32, 알반 게르라이트의 첼로, 한 루린투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역시 낭만주의 비르투오소를 위한 그런 기법을 강조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버트 디트리히의 첼로 주걱주의 단조 작품 번호 32, 알반 게르라테의 첼로, 한누 린투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명연주 명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 날 50세가 어른거린다. 아직도 철없는 아이처럼 살고 싶은데 내가 벌써 50이라니 어찌 놀랍지 않겠는가.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지만 돌아보니 허망할 뿐이고 자식들 키우느라 각자의 꿈은 잊은 지 오래다. 주산과 속셈을 배우다 이제 AI와 비트코인까지 알아야 하는 기막힌 세대. 자식만 키우면 될 줄 알았는데 노부모까지 돌봐야 하는 막막한 대한민국 50대. 이 분주하고 허탈한 마음들에 대해 우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분주하고 허탈한 50의 마음들에 대해 우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는 이렇게 묻고선 또 이런 답을 들려줍니다. 50의 마음은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마음이라고. 그리고 50에게 필요한 건 더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이라고. 50의 마음엔 이해와 인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린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면서 살아왔을까요? 누군가 이해하느라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8월이 되면 꼭 듣고 싶은 생각나는 노래예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스팅이 곡을 쓴 브로드웨이 뮤지컬입니다. The Last Ship 중에서 August Winds, 8월의 바람이었어요. 이 뮤지컬 The Last Ship, 마지막 배라는 뜻이잖아요. 북동부의 조선 도시라고 하네요. 자신의 고향인 월샌드를 배경으로 조선소의 몰락과 또 그곳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 유년 시절을 보낸 고향, 분명 자전적인 얘기도 포함이 돼 있겠죠. 끝에는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서 자신들의 손으로 이 마지막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띄우려는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뮤지컬에 직접 배우로 출연하기도 했다는데 와, 그거 직접 보신 분들은 진짜 좋으셨겠다 싶습니다.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음성으로 8월 2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8월에 바람이 불면서 바다로 떠나는 어선들을 보며 삶의 끊임없는 변화 또 사라져가는 공동체에 대한 향수를 노래한 곡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50 언저리 그 나이이신 우리 노날 가족분들 귀가 쫑긋 세워지는 오늘 오프닝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나이가 어떻든 간에 분주하고도 허탈한 한 주를 보내신 청취자분들 모두 타인 말고요.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에 딱 안성맞춤인 주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번엔 나폴리 칸촌의 나폴레타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19, 20세기 작곡가 로돌포 팔보의 디치텐첼로 VL 그녀에게 전해줘 입니다. 그녀에게 내 말 좀 전해줘. 나 항상 그녀를 생각하기에 내 마음의 평을 잃어버렸다고. 그녀는 내 모든 것이기에 내 감정을 털어놓고 싶지만 그녀 앞에서 난 어찌할 바를 모른다네.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페데리코 알라냐의 기타 연주로 들어보시죠.

이탈리아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19세기 이탈리아 가곡의 왕이죠. 명실상부하게 프란체스코 바울로 도스티의 Pour un baiser, 입맞춤을 위해였습니다. 연인의 향기로운 피부와 금빛 머리카락에 입맞출 수만 있다면 그 대가로 온 영혼을 바치겠다는 정열적인 노래였어요. 소프라노 케이트 로얄, 말콤 마티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이탈리아 가곡 나폴레타나였습니다. 로돌포 팔보의 그녀에게 전해줘.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가 불렀고요. 페데리코 알라냐의 기타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영국의 록밴드 레드 제플린의 베이시스트이자 작곡가입니다. 존

방금 들으신 곡 중세 음악이었습니다. In a Metal Shade, 나무 그늘 안에서. 벨기에의 고음악 앙상블 밥 프랑크 앤 주센의 연주로 함께했고요. 먼저는 중세 음악풍의 현대 노래였죠. 록밴드 베이시스트가 어떻게 또 이런 곡을 만들었을까? 존 폴 존스는 어렸을 때 클래식을 공부했다 그래요. 그 기반을 바탕으로 이렇게 또 멋진 노래를 탄생시켰네요. Soel Encina, 참나무 아래. 존 포터와 안나 마리아 프리만이 함께 불렀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을 편곡한 선율에 가사를 붙였습니다. 노스텔지아. 성악가들로 구성된 영국의 4인조 크로스오버 앙상블이죠. 아미치 포레버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오페라 돈 파스꽐레 중에서 꾸엘 과르도 일 까발리에레, 그 눈길이 기사의 마음을 사로잡아 감상하시겠습니다. 돈 파스꽐레, 아주 부유한 그 구두쇠 노인이죠. 이 아리아는 여주인공 노리나가 부르는 노래인데, 자신과 조카 에르네스토의 결혼을 반대하는 그를 향한 작전을 세우면서 자신만만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소프라노 올가 페레티아트코, 미겔 앙엘 고메스 마르티네스가 지휘하는 미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쥐세페 베르디의 해적 중에서 해적 두목 꼬라도의 아리아였습니다. 뚜또 파레아 소리데레 모두가 미소 지는 것 같았다. 과거 평화로웠던 시절 그 세상을 회상하는 한탄의 노래였습니다. 테너 비토리오 그리골로 피에르 조르조 모란디가 지휘하는 파르마 레지오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아리아,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오페라 돈 파스퀄레 중에서 여주인공 노리나가 부르는 그 눈길이 기사의 마음을 사로잡아 였습니다. 소프라노 올가 페레티아테코가 불렀고요. 미겔 앙엘 고메스 마르티네스가 지휘하는 미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베토벤의 콘서트용 아리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못 믿을 이어. 아, 페르피도. 작품 번호 65 중에서 페르피에타 넌 디르미 아디오. 제발 나에게 이별이라 하지 마세요. 들어보시죠. 바로크

유명한 이탈리아 문인, 뭐 시인이자 대본가였죠. 메타스타시오의 작품에 곡을 붙였습니다. 이 떠나려는 연인에게, 그러니까 배신하려는 연인에게 분노하다가 결국엔 애원하면서 슬픔과 괴로움으로 죽을 것 같다고 노래하는 곡입니다. 소프라노 리세 다비드센, 마크 엘더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콘서트용 아리아 이탈리아어 가곡이었습니다. 아, 몸비들 이어 작품 번호 65 중에서 제발 나에게 이별이라 하지 마세요. 소프라노 리사의 다비드센이 불렀고요. 마크 엘더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클래식 천일 야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 어제에 이어서 요하네스 브람스의 가곡입니다.

브람스가 35살 여름에 완성하고 그해 11월에 출판한 노래집. 작품 번호 49,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5개의 가곡에는 이 35살 브람스가 노래한 5가지 삶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의 상처, 이루지 못한 사랑, 끝내 만나지 못한 그리움, 그리고 위로와 평온. 네 번째 곡은 자장가. 단순히 아이를 재우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천사의 보살핌을 기원하는 위로의 노래이자 축복의 노래죠. 잘 자렴 사랑하는 아가야, 장미꽃에 둘러싸여, 고운 꽃들 속에서 포근한 이불 아래 잠들렴. 내일 아침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환한 미소로 다시 눈을 뜨게 될 거란다. 잘 자렴 사랑하는 아가야, 천사들이 내 곁을 지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렴. 꿈속에서는 아기 예수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널 반겨줄 거야. 이제 평안하고 잘고만 잠에 들렴. 꿈속에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만나게 되기를. 다섯 번째 곡은 황혼. 낮 동안 잊고 지냈던 추억이 다시 찾아오고요. 어린 시절과 부모의 품,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마음속에 되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반갑구나 황혼의 시간이여. 난 오래전부터 그 무엇보다도 널 사랑했다. 넌 모든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우리의 영혼을 온화하게 감싸주는구나. 은은한 황혼빛 사이로 저녁 이슬 머금은 하늘을 지나 한낮에 눈부신 빛에 밀려났던 추억의 풍경들이 다시 떠오른다. 꿈과 추억은 어린 시절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와 영혼의 속삭임으로 지나간 행복을 들려준다. 우린 다시 젊은 시절의 기쁨을 함께했던 벗들과 더불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한때 우릴 따뜻이 안아주던 두 팔은 다시 우릴 향해 펼쳐진다. 오랜 이별의 아픔을 지나 이제 우린 다시 한번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사랑하는 품에 안겨 쉴 수 있다. 그리고 어느새 눈꺼풀 위로 고운 잠이 내려앉을 때 그들이 머무는 나라로부터 더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조용히 내려온다. 흥미로운 건 브람스는 이 다섯 곡을 결코 격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울음을 터뜨리기보다 담담하게 마음을 어루만지는 선율. 브람스 가곡이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절제된 서정성이죠. 그에게 황혼은 하루가 저무는 시간이 아니라 추억과 화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잠이 눈꺼풀 위에 내려앉듯 인생의 끝에서도 두려움보다 평안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 노래가 들려주는 깊은 위로와 평온. 브람스의 자장가와 황혼. 비겐 리트와 아벤트 데머룽입니다.

브람스의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가곡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번째 곡 자장가 메조소프라노 베르나르다 핑크 로저 비뉴스의 피아노 연주 끝곡 다섯 번째 황혼 바리톤 사이먼 켄리사이드 마이코 마티뉴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브람스의 여름 저녁 작품 번호 85의 1 골랐습니다.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나 크리스토프 애쉔바우의 피아노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민박집에서 혼자 밥 먹다 내다본 수평선. 꽁꽁 묶어 차에 실었다. 수평선 엎지를까 조심하며 거실 벽에 걸어두고 길렀다. 삶 좀 아득해지려고. 이관목 시인의 육지도 일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네요.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욕지도 민박집에서 바라본 수평선을 그대로 차에 실어서 집에 가져왔고 벽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걸어둔 게 아니라 길렀다고 하죠. 마음에 담아온 풍경은 떠올릴수록 점점 더 크게 아름답게 펼쳐진다는 뜻일까요? 정말로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다에서, 그 산에서, 그 들판에서 담아온 풍경을 집안에 걸어두고 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에도 그런 풍경 하나 잘 묶어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정동희 작곡 풍경, 권선정의 대금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입니다.

정동희 작곡 풍경, 권선정의 대금 연주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풍요말은 이관목 시인의 육지도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시인은 섬에서 본 수평선을 집까지 가져왔는데요. 그렇게 가져온 그 수평선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펼쳐져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어디선가 가져온 수평선이 있지 않으세요? 주말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봅니다.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 함께 하시죠. 오늘은 남쪽 바다 섬으로 가보겠습니다.

통영이라는 도시는 왠지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묘하게 설레는 곳이 아닌가 합니다. 반짝이는 잔잔한 바다, 그 바다 위에 떠있는 섬들, 그리고 그 섬이 보이는 언덕이 함께 떠오르죠. 그 통영으로 가서 다시 배를 타고 그 앞바다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섬들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통영을 대표하는 섬으로는 대개 한산도, 욕지도, 매몰도, 그리고 사량도를 꼽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량도로 가볼까요? 사량도는 섬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윗섬인 상도, 아랫섬인 하도, 그리고 수도가 있죠. 그 섬들 사이에 놓인 바다가 마치 뱀처럼 구불구불하다고 해서 뱀 사자를 써서 사량도라 했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등산을 하거나 해변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윗섬 상도를,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아랫섬인 하도를 주로 찾는다고 하는데, 사량도의 상도와 하도 사이에는 이제 사량대교가 놓여 있습니다. 이 사량대교를 통해 이어지는 일조 도로를 자동차로 달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량도에는 최영 장군 사당이 있습니다. 고려 말 최영 장군이 이 지역에서 왜구를 물리친 것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통영은 조선시대 수군 통제형이 있던 곳이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게 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는 또 최영 장군이 활약했다고 하니 오래전부터 이곳은 외적의 침략이 잦았다는 이야기죠. 이 지역 주민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섬을 지키고 살아온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섬, 사량도를 오늘 좀 더 돌아볼까요?

차량도 윗섬에는 지리망산이 있습니다. 맑은 날 이 산에 오르면 멀리 지리산까지 보인다는 뜻으로 지리망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이 산 자체도 아름다워서 사량도 지리산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지리망산에 오르는 코스는 4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쪽이든 결코 오르기 쉬운 길은 아니어서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이 산에서 경치가 빼어난 곳은 옥녀봉인데, 웅장한 기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량도 윗섬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면 고운 바다 그리고 소나무 숲과 밭이 길을 따라 펼쳐져서 이 섬만의 독특한 풍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윗섬 도선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사량도 유일의 해수욕장인 대항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고운 모래밭이 펼쳐져 있고 편의시설도 갖추어진 해변이죠.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은 아랫섬을 즐겨 찾습니다. 갯바위 낚시의 명소가 곳곳에 있기 때문이죠. 아랫섬에는 7개의 봉우리로 된 칠연산이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곱 봉우리를 오르내리는 그 능선길이 재미있다고들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산 정상에 수군의 망루가 있었다고 하니 그만큼 멀리까지 잘 보이는 전망 좋은 산이라는 이야기겠죠. 사량도에 속해 있는 또 다른 섬 수우도는 기암괴석이 이루는 풍경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 헤엄치는 고래를 닮은 고래바위, 거대한 해골을 닮은 해골바위가 특히 유명합니다. 사량대교와 지리망산과 대양해변 그리고 칠연산, 해변의 기암괴석들, 사량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 풍광을 만나러 통영 앞바다로 떠나볼까요?

통영의 보물 같은 섬을 또 하나 찾아가 볼까요? 이번에는 비진도입니다. 비진이란 이름은 산수가 수려하고 풍광이 훌륭하며 해산물이 풍부해서 보배에 비할만하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비진도는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섬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섬 사이에는 토사가 쌓여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연결 지점에 비진도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섬과 섬을 연결하는 모래밭이 있으니 백사장 앞뒤가 다 바다로 되어 있는 독특한 풍경이 펼쳐지죠. 한쪽에는 몽돌도 깔려 있어서 다양한 해변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비진도를 돌아보는 트레킹 코스도 있는데요. 이 길은 산옥길이라고 불리죠. 이 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는 선유봉에 오르면 비진도와 주변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인근 미륵도, 한산도, 대매물도, 소매물도 이런 섬들까지 눈앞에 활짝 펼쳐지죠. 비진도의 두 섬이 이어지는 지점도 여기서 잘 보이는데요. 그 바다 빛깔이 산옥빛을 띠고 있어서 이 길을 산옥길이라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선유봉에서 내려오면 용머리 바위라 불리는 해안 절벽과 비진 해변까지 이 섬의 절경을 두루 지나게 됩니다. 어째서 보배 비할만하단 이름이 붙여졌는지 비진도 그곳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섬을 돌아보는 산옥길 어디선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보물을 또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통영 앞바다의 섬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량도 그리고 비진도를 잠시 둘러봤는데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풍경을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겠네요. 오늘 여행과 함께 하신 음악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순신 장군의 시조를 노래한 평시조 한산섬, 박연규의 노래, 김정식의 대금과 유홍복의 장구장단으로 첫 곡 들으셨고요. 이어서 반현정 작곡 바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음악 집단 소개 연주.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이원선 작곡 보물 섬을 찾아서 함께 하셨습니다. 한충훈의 소금과 대금, 김일아의 해금과 문양숙의 가야금, 김혜진의 장구장단, 이원선의 신디사이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 FM 풍류마을
1: 뚝뚝떼기야 뚝뚝떼기야 해빈 누문 갈팔에 뜩 간죽 누문 치가래 뜩 요네 요끼는 고구매 뜩 간도 누문은 강냉이 뜩 산죽 누문 치가리 뜩 뚝뚝 베비 뜩 조청강에다 띄어놓고 요네 목으로 홀라당.
2: 경상남도 통영군 한산면 용호리 호두에서 제록된 떡노래, 양귀연 어르신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남양 별신굿 중에서 용선춤 준비했는데요. 남양 별신굿은 경남 통영과 거제를 중심으로 남양을 따라 행해지던 마을 굿입니다. 그 중에서 용선춤 함께 하시죠. 무가의 정형만 남양 별신굿 보존의 연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남해안 별신곡 중에서 용선춤 듣고 왔습니다. 무가의 정형만, 남해안 별신곡 보존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음악은 함께 가는 길, 잔조 삼중주 함께 하시죠. 원장인의 대금과 이세환의 검은고, 최종관의 아직 연주입니다.

함께 가는 길 산조 삼중주 들으셨네요. 원장인의 대금과 이세환의 검은고, 최종관의 아중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이었습니다. 참외의 코를 대니 내 마음은 아직 그으려면 멀었구나. 속이 썩지 않은 참외들이 노점 할머니의 대광줄이 품에 안겨 온몸으로 향기 토하는 여름. 최승우 시인의 참외라는 시 한 부분 끝으로 전해드려요. 참외의 달이네요. 후각에서부터 냄새로부터 풀려나오는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여름 추억들은 더 그렇죠. 참외의 향기가 자아내는 여러분의 여름 기억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 향기들이 이왕이면 여러분에게 좋은 기억만 떠오르게 하는 그런 여름 향기였으면 좋겠네요. 오늘 한 시간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풍성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낡았지만 편안한 의자가 하나도 없는 집은 혼이 없는 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자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은 휴식을 제공해 주는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이 알게 되죠. 한쪽 구석에 편안한 의자가 놓여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고단한 몸보다 지친 마음을 먼저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의자에는 그 의자를 만든 사람의 스토리와 그 의자를 사용한 사람의 특별한 사연이 많이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의자라는 이름의 섬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8월엔 편안한 의자에 앉아보는 시간을 좀 더 자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자에서 보내는 휴가도 좋고 의자에서 보내는 휴일도 좋겠죠. 만화책, 추리소설,

신간 에세이, 그림책을 잔뜩 쌓아놓고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로 만드는 의자의 시간을 꿈꿔봅니다. 오늘 8월의 첫 일요일도 편안한 의자의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8월 2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대나무 의자 밤부채어였습니다. 곤티티의 연주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영화 늑대와 추물의 테마죠. 존 던버의 테마를 오늘은 스코틀랜드 왕립기병대 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샵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팝의 리메이크, 다른 언어로 리메이크한 세 곡의 노래를 전해드리죠. 먼저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1990년대 중반, 초중반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죠. 이 곡을 오늘은 독일어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제목이 Immer und ewig 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밀바가 노래하고요.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세 곡의 노래를 다른 언어로 불렀죠. 방금 들으신 곡은 엘튼 존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라는 노래를 스페인어로 불렀습니다. Ya no hay forma de pedir perdón 이라는 제목으로 불렀고요. 아르헨티나의 가수 페드로 아스나르의 목소리였습니다. 라이브 버전이었는데요. 1993년 파리 샤틀레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 곡 역시 엘튼 존의 노래였죠. Your Song. 이 곡은 이탈리아 가수 미아 마르티니의 목소리였고요. 제목은 피크닉이라는 제목으로 이탈리아어로 불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라는 곡이 있었죠. 이 곡을 Immer und Ewig라는 제목으로 독일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뜻은 Now and Forever 같은 뜻입니다. 밀바가 독일어로 노래했고요.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투츠 틸레망의 곡인데요. 그가 작곡하고 연주하는데 이 곡에서는 하모니카를 연주하지 않고요. 기타와 휘파람을 붑니다. 투츠 틸레망의 블루젯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브라질의 쉬쿠 부아르키의 노래였어요. 1970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했습니다. Essa moça tá diferente 라는 곡이에요. 그녀가 달라졌어 라는 뜻인데요. 저는 이 곡을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도착하자마자부터 한동안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TV에서도 그렇고 극장에 가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광고음악으로,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돼서 레몬 맛이 나는 토닉워터 브랜드의 광고 배경음악으로 쓰여서 여름음악으로 늘 기억이 되고요. 오랫동안 그 청량함과도 또 이어서 생각이 나는데요. Essa moça tá diferente. 그녀가 달라졌어. 쉬쿠 부아르키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구스타보 모찌, 아르헨티나의 뮤지션인데요. 탱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장르를 들려주는 연주자입니다. 구스타보 모찌의 작곡, 편곡, 그리고 기타 연주에 이 곡에도 휘파람이 있었죠. 클라리넷과 아코디언, 반도네온 연주가 함께한 라 무르가 델로 소남블로스, 몽유병자들의 무르가라는 제목이에요. 여기에서 무르가는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의 축제 때 펼쳐지는 음악극을 의미한다고 하죠.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두츠 딜레망의 휘파람과 기타 연주로 블루세트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영훈 소품집 1집에서 전해드리는데요. 이영훈이 작곡한 젊은 날의 기억, 세르게이 폴리티코프가 지휘하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 가수 미란다 마르티노의 노래였어요. 북부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모두 나폴리 출신이라 나폴리 노래들도 많이 합니다. 미란다 마르티노가 노래한 나폴리 노래 토르나 아 소렌토, 돌아오라 소렌토로. 이 곡이 담긴 음반을 에니오 모리꼬네가 편곡하고 지휘했는데요. 그의 편곡으로 미란다 마르티노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이영훈의 곡 젊은 날의 기억, 그대와의 대화라는 곡을 자주 전해드렸는데요. 그 멜로디가 같죠. 좀 다르게 더 다이나믹하게 편곡한 버전이었습니다. 세르게이 폴리티코프가 지휘한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이치번호 899 가운데 3번 G플랫 장조와 4번 A플랫 장조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리죠.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이치번호 899 가운데 3번 G플랫 장조, 4번 A플랫 장조 두 곡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는데요.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책 읽어드리는 시간, 일요일엔 언제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와 소설, 에세이, 그리고 그림책도 읽어드리는 시간. 오늘은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을 오랜만에 꺼내봅니다. 알랭드 보통은 1969년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 영국으로 이주해 케임브리지에서 철학을 공부했죠. 이후로 그는 철학과 문학, 일상을 엮어내는 독특한 글쓰기를 선보였는데 23살 때 첫 소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로 이름을 알렸고 이후로 프루스트를 좋아하세요, 불안, 여행의 기술 등을 발표했습니다. 철학과 예술사, 심리학의 개념들을 활용해 사랑과 여행, 일과 불안 같은 사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보통의 글쓰기는 참 매력적이죠. 오늘은 여행의 기술 중에서 몇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여행을 떠나는가? 정작 여행지에서는 왜 기대만큼 행복하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다루는 독특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죠.

행복을 찾는 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여행은 그 일의 역동성을 그 어떤 활동보다 풍부하게 드러내준다. 여행할 장소에 대한 조언은 어디에나 널려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와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 힘들다. 늘 제기되는 한 가지 문제는 여행에 대한 기대와 그 현실 사이의 관계다. 나는 1884년에 출간된 J.K. 위스망스의 소설 거꾸로를 발견했다. 위스망스는 데제센트 공작이 파리 교회의 드넓은 별장에서 혼자 산다고 이야기한다. 데제센트는 어느 날 이른 아침 런던을 여행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치솟는 바람에 스스로도 놀라게 된다. 그런 욕망은 난로가에 앉아 디킨스를 읽고 있을 때 찾아왔다. 그 책을 읽자 영국인의 삶의 모습들이 떠올랐으며 한참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들뜬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 하인들에게 짐을 꾸리라고 명령하고 회색 트위드 양복, 레이스가 달린 앵클 부츠, 작은 중산모, 케이프가 달린 외투 차림으로 다음 기차에 올랐다 파리로 갔다. 런던으로 출발하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는 리볼리 거리에 있는 갈리냐니 영어 책방에 들러 카를 베데커의 런던 안내를 한 권 샀다. 데제센트는 그 책에 간결하게 묘사된 런던의 볼거리를 읽으며 달콤한 백일몽에 빠져들었다. 그는 영국인 단골들이 즐겨 찾는 근처의 포도주 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주점의 분위기는 디킨스의 소설에 나온 그대로였다. 배가 고파진 데제센트는 암스테르담 거리의 생라자르역 근처에 있는 영국 선술집으로 갔다. 안은 어두침침하고 연기가 가득했다. 작은 나무 탁자에는 건강해 보이는 영국 여자들이 앉아 있었다. 데제센트는 빈 탁자 하나를 발견하고 쇠꼬리 수프, 훈제대구, 구운 쇠고기와 감자, 맥주 2파인트, 스틸턴 치즈 한 덩이를 주문했다. 그러나 기차 시간이 다가오면서 그와 더불어 런던에 대한 꿈이 현실로 바뀔 시간도 다가오면서 데제센트는 권태에 사로잡혔다. 실제로 여행을 하면 얼마나 피곤할까. 역까지 달려가야 하고 짐꾼을 차지하려고 다투어야 하고 기차에 올라타야 하고 익숙하지 않은 침대에 누워야 하고 줄을 서야 하고 약한 몸의 추위를 느껴가며 베데커가 그렇게 간결하게 묘사한 볼거리들을 찾아 움직여야 하고 의자에 앉아서도 아주 멋진 여행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직접 다닐 필요가 뭐가 있는가. 런던의 냄새, 날씨, 시민, 음식, 심지어 나이프와 포크까지 다 주위에 있으니 나는 이미 런던에 와 있는 것 아닌가. 거기 가서 새로운 실망감 외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인가. 데제센트는 계산을 하고 선술집을 떠나 트렁크, 짐보따리, 대형 여행가방, 바닥깔개, 우산, 지팡이와 더불어 그의 별장으로 돌아가는 첫 기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집을 떠나지 않았다.

예술적인 이야기들은 현실이 우리에게 강제하는 것들을 뭉텅 생략해버린다. 예를 들면 기행문에서 화자는 오후 내내 여행을 하여 산 위의 작은 도시에 도착했고 그곳의 중세 수도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에 눈을 떠보니 아침 안개가 끼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오후 내내 여행할 수 없다. 우리는 기차에 앉는다. 창문 밖으로 들판을 내다본다. 열차 안에 뒷자리를 돌아본다. 의식 속에서는 불안이 맴돌며 북을 쳐댄다. 맞은편 좌석 위에 짐칸에 놓인 옷가방의 화물 표지를 본다. 기차 티켓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진다. 기차는 철교를 통과하더니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춘다. 이렇게 자세히 늘어놓아도 그는 오후 내내 여행했다라는 기막힌 문장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맨 처음 1분에 해당하는 이야기도 다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요소들은 현실보다는 예술과 기대 속에서 더 쉽게 경험하게 된다. 기대감에 찬 상상력과 예술의 상상력은 생략과 압축을 감행한다. 이런 상상력은 따분한 시간들을 잘라내고 우리의 관심을 곧바로 핵심적인 순간으로 이끌고 간다. 현재를 긴 영화에 비유한다면 기억과 기대는 거기에서 핵심으로 꼽힐 만한 장면들을 선택한다. 내가 바베이도스에 오기까지 9시간 30분이 걸렸는데 기억은 불과 67장의 정적인 이미지만 남겨놓았다. 여행은 생각의 산파이다. 움직이는 비행기나 배나 기차보다 내적인 대화를 쉽게 이끌어내는 장소는 찾기 힘들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사이에는 기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다른 경우라면 멈칫거리기일 수인 내적인 사유도 흘러가는 풍경의 도움을 얻어 술술 진행되어 나간다. 우리가 외국에서 이국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고향에서 갈망했으나 얻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해도가 되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장소에 다가가게 된다. 어떤 것이 재미있고 어떤 것이 재미없다는 고정관념은 버리고 간다.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짜증이 난다. 우리가 교통섬이나 좁은 도로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는 눈여겨볼 것이 없는 사소한 것들에 감탄을 하기 때문이다.

여행을 포기하는 귀족 데제센트 공작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시에 알랭드 보통은 여자친구와 바베이도스로 여행을 떠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병행해서 들려줍니다. 두 달간의 기대 끝에 도착한 그곳의 실제 풍경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죠. 이 두 개의 대조적인 이야기와 상황을 통해 그는 여행이 심리적 만족을 주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관계의 평온함과 안정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행 자체보다 여행을 기대하는 순간을 더 사랑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건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에게 여행이란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저 훌쩍 떠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의 여행과 오늘의 여행은 여러 면에서 달라졌고 여행에 대한 기대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요. 여러분은 이 여름에 어떤 여행을 준비하시는지, 여행에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일요일엔 언제나 오늘은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 중에서 몇 대목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함께 전해드린 음악 두 곡, 먼저 들으신 곡은 포레의 파반드를 노래한 곡 비아지오, 여행, 테너 마르셀로 알바레스와 살바토레 리치트라의 듀오였고요. 두 번째 곡은 나폴리 출신의 전자 바이올린 연주자 리노 까나바치올로의 연주 비아지오, 여행이었습니다. 바흐의 코랄 전주곡 지극히 높으신 주께 영광, 바흐 작품 번호 663, 오늘 사이먼 프레스턴의 오르간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바흐의 코랄 전주곡 지극히 높으신 주께 영광, 바흐 작품 번호 663, 사이먼 프레스턴의 오르간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메르세데스 소사가 노래하는 라 페레그리나시온, 이주 순례입니다. 이 곡은 아리엘 라미레스의 곡 크리스마스 칸타타, 우리들의 성탄 가운데 한 곡이죠. 전해드립니다.

세 곡의 스페인어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트리오 로스 판치오스가 노래한 플로르 데 아살레아, 진달래꽃이었고요. 그 전에는 쿠바의 마리아 테레사 베라와 로렌소 이에레스 웰로가 함께 노래한 롱히나라는 곡, 그리고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메르세데스 소사가 노래한 라 페레그리나시온, 술례 2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루 구엘푸치의 목소리로 익숙한 코르시카라는 곡을 연주로 전해드리죠. 베트루 구엘푸치의 목소리만 빠진 반주에 만돌린이 주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이 아미치, 친구들의 연주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둘스 폰토즈 그리고 카를로스 누니에스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 출신의 켈틱 뮤지션이 함께한 곡 렐라 갈리시아 미녀였고요. 그 전에는 이아미치가 연주한 코르시카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유이치 와타나베의 곡인데요. 모닝 듀오, 기타 듀오 연주입니다.

유이치 와타나베의 곡 모닝 듀, 아침 이슬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과 6월 영국의 런던 위그모 홀에서 펼쳐진 레온 코로 콰르텟의 실내악 공연 그리고 소프라노 캐럴린 샘슨의 독창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멘델스존의 현악 사중주 6번, 마흘러의 리케르트 가곡집 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런던 위그모 홀에서 최근에 열린 두 개의 공연 실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 5월 30일에 열린 레온 코로 콰르텟의 공연인데요. 연주를 맡은 레온 코로 콰르텟은 지난 2019년에 베를린에서 창단된 현악 사중주단입니다. 2022년에 위그모 홀 현악 사중주 콩쿠르에서 1위 그리고 특별상 9개의 부문을 석권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그해 보르도 국제 콩쿨 1위와 청중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24년에는 콘서트에보 영 탤런트 어워드 그리고 2005년에는 라인가우 뮤직 페스티벌 로또 프라이즈 등의 유럽 주요 콩쿠르를 휩쓸었죠. 레온 코르 콰르텟은 특히 표현력이 뛰어나고 드라마틱한 연주를 들려준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이번 위그모 홀 공연에서 하이든과 멘델스존의 사중주곡을 연주하고요. 또 공연 후 후반부에는 피아니스트 이고르 레빗과 함께 브람스의 피아노 오중주곡도 선보입니다. 먼저 이번 공연 첫 곡으로 연주된 요셉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64번 D장조 작품 번호 76의 5번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하이든의 작품 번호 76을 이루는 6곡 중에서 가장 정서적으로 깊고 독창적인 곡으로 손꼽힙니다. 내면적인 감정을 담아낸 독특한 정서 그리고 영적이고 초월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는 곡인데요. 이 곡은 종종 지상에서 벗어난 듯한 영적이고 고양된 음악이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요셉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64번 D장조 작품 번호 76의 5번 일명 라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레토, 2악장 라르고 칸타빌레 에메스토, 3악장 미뉴엣 알레그로, 4악장 피날레 프레스토까지 전악장 연주의 레온 코로 콰르텟입니다.

요제프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64번 D장조 작품 번호 76-5번 일명 라르고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레온코로 콰르텟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난 5월 30일 런던 위그모홀에서 열린 레온코로 콰르텟의 실내악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하이든의 현악사중주에 이어서 멘델스존의 현악사중주 6번이 연주됩니다. 이 곡은 멘델스존이 그의 누이 파니의 죽음에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쓴 곡입니다. 그래서 도입부에서부터 굉장히 슬픈 분위기가 감도는 곡인데요. 멘델스존의 누이 파니 멘델스존은 음악적인 재능이 아주 뛰어났죠. 그래서 이제 작곡도 하고 그랬지만 여성이 그 당시에는 작곡가로 활동하는 일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동생 펠릭스 멘델스존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멘델스존에게는 아주 특별한 누이였습니다. 그런 만큼 파니가 세상을 떠난 충격이 이 멘델스존에게는 굉장히 컸겠죠. 특히 누이를 잃은 슬픔은 전악장 가운데 2악장에서 강하게 나타나고요. 또 느린 3악장 애수띤 분위기가 흐릅니다. 자, 그럼 펠릭스 멘델스존의 현악사중주 6번 F단조 작품 번호 80 1악장 알레그로 비바치 아싸이 프레스토 2악장 알레그로 아싸이 3악장 아다지오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 들으시겠습니다. 레온 코로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현악 사중주 6번 F단조 작품 번호 80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극적인 연주가 일품이었죠. 연주의 레온 코로 콰르텟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난 5월 30일 런던 위그모 홀에서 열린 레온 코로 콰르텟의 공연을 듣고 계신데요. 이번 음악회 후반부에는 피아니스트 이고르 레빗이 출연해서 레온 코로 콰르텟과 함께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 곡을 연주합니다. 러시아 태생의 독일 피아니스트 이고르 레빗, 이 시대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피아니스트로 손꼽히고 있죠. 지난 2020년에 그라모폰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이 됐고 2018년 길모 아티스트 어워드, 2020년 독일 연방공화국 공로 훈장 등을 수상했습니다. 이고르 레빗은 상당히 좀 자유분방한 연주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곡이든지 자신만의 개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번 공연에서 레온 코르 콰르텟과 함께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 F단조 어떻게 연주할지 기대를 모읍니다. 이 곡은 본래 브람스가 첼로 두 대가 들어간 현악 5중주로 작곡하려고 했던 곡입니다. 그러다가 이 현악 5중주 편성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시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곡으로 바꿨다가 최종적으로 피아노와 현악 4중주가 함께하는 피아노 5중주로 편성을 바꾸게 되죠. 이렇게 같은 곡이라도 악기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작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되기도 하는데 이제 들으실 5중주 곡은 피아노 5중주로 들었을 때 가장 멋진 작품입니다. 자, 그럼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 F단

연주 작품 번호 34,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2악장 안단테 운 포코 아다지오,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4악장 피날레 포코 소스테누토 알레그로 논 트로포 들으시겠습니다. 이고르 레빗의 피아노 연주, 레온 코로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오중주 F단조 작품 번호 34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피아노 연주의 이고르 레빗, 현악사중주 연주에는 레온코로 콰르텟이었습니다.

지난 5월 30일 런던 위그모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 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최근 런던 위그모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레온코로 콰르텟 그리고 이고르 레빗이 함께한 실내악 공연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난 6월 4일 역시 위그모 홀 무대에선 소프라노 캐롤린 샘슨의 리사이트를 들으시겠습니다. 영국의 소프라노 캐롤린 샘슨은 주로 바흐와 핸델 그리고 프랑스 바로크 음악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소프라노입니다. 고음악 분야에서 좀 더 두드러진 성악가로 알려져 있고요. 2024년 영국 왕실로부터 대영제국 훈장을 받았고 그동안 100장 이상의 음반을 발표할 정도로 현존 성악가 중에서는 가장 활발한 녹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그모홀 공연에서는 리알트 슈트라우스 그리고 말러의 곡을 선보이는데 먼저 리알트 슈트라우스의 가곡으로 프로인틀리히 비지온 다정한 환영 작품 번호 48의 1번 들어보시고요. 이 곡에 이어서 역시 리알트 슈트라우스의 발트 셀리히카이트 숲의 황홀경 작품 번호 49의 1번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소프라노 캐럴린 샘슨의 노래 조셉 미들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가곡 두 곡을 연속해서 들으셨습니다. 앞서 다정한 환영에 이어서 방금 숲의 황홀경 이렇게 두 곡 들으셨는데요. 소프라노 캐럴린 샘슨의 노래 그리고 조셉 미들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캐럴린 샘슨은 이번 위그모홀 공연에서 드뷔시의 빌리티스의 노래 가운데 몇 곡을 노래하는데 이 빌리티스의 노래는 프랑스의 시인 피에르 루이스의 시집을 바탕으로 한 노래입니다. 먼저 여름 바람의 신 판을 부르기 위하여에 이어서 이름 없는 무덤을 위하여 밤이 길하고 은혜롭기를 바라며 크로타를 든 무용수를 위하여 이집트 여인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아침에 비에게 감사하며 이렇게 여섯 곡 들으시겠습니다. 캐럴린 샘슨의 노래 조셉 미들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드뷔시의 빌리티스의 노래 가운데 여섯 곡 들으셨습니다. 여름바람의 신 판을 부르기 위하여부터 방금 아침의 비에게 감사하며까지 소프라노 캐럴린 샘슨의 음성으로 들으셨고요. 피아노 연주의 조셉 미들턴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난 6월 4일 위그모홀 공연 마지막 곡으로 구스타프 마흘러의 리케르트 가곡집 가운데 세 곡이 연주됩니다. 먼저 나는 보리수 향기를 맡네에 이어서 나의 노래를 보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잊히고 이렇게 리케르트 가곡 중 세 곡 들으시겠습니다. 소프라노 캐럴린 샘슨의 노래 피아니스트 조셉 미들턴의 연주입니다.

구스타프 마흘러의 리케르트 가곡집 중에서 나는 보리수 향기를 맡네, 나의 노래를 보지 마세요, 나는 세상에서 잊히고, 이렇게 세 곡 감상하셨습니다. 캐럴린 샘슨의 노래, 조셉 미들턴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지난 6월 4일 런던 위그모홀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오늘도 FM 실황음악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감염이나 전염이란 단어는 감기처럼 나쁜 것들을 먼저 떠오르게 한다. 하지만 저널리스트인 로버트 그린은 말한다. 우리에겐 더 나은 일상생활을 위해 오히려 일부러 감염돼야 할 것들도 있다. 바로 넘치는 활기와 천부적인 낙천성, 그리고 지성으로 스스로 행복을 불러들이는 사람들한테의 감염이다.

문득 불어오는 한 줄기 바람이나 거기 실린 짙은 풀향기, 그리고 어두워서 시원하게 느껴지는 밤과 좋아하는 음악과 당신이란 호칭 같은 것에도 감염돼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축배의 노래를 휘파람 연주로 시원하게 보내드렸습니다. 브린디시 인 더 브리즈, 몽키 파이브였습니다. 일요일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우물정 샵 931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연수 씨께서, 도쿄 직장인인 한국인 청취자입니다. 아무리 일본이 익숙해졌다지만 KBS 클래식 FM을 들으면 한국이 갑자기 그리워져서 말이죠. 한국도 많이 덥다는데 상엽님도 더위 조심하시면서 오래오래 방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하셨습니다. 타국 생활에 잠깐 들려오는 그 모국어가 울컥울컥 할 때가 있죠. 제가 요즘 이 재밌게 보는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본에서 살고 있는 직장인의 일상을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왠지 그 프로그램도 생각이 나서 더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보는 게 로망인데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직장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FM 한국말 나와서 그리우시면 NHK 클래식 FM 아주 좋습니다. 들으시고 가끔 KBS 클래식 FM도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지 생활 응원하겠습니다. 2204번, 오늘 저만 빼고 나머지 가족들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스스로 안 가기로 한 건데 막상 텅 빈 집에 반려견이랑 둘이 남으니까 많이 허전하네요 하셨습니다. 휴가를 못 떠나서 홀로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뭐 휴가 안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휴가지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집에 혼자 있으나 뭐 휴가지나 시간은 같습니다. 2시간 오늘 편안하게 음악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휴가 못 가신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폭염입니다. 폭염. 가면 뭐합니까? 너무 덥고 돌아올 때 꼭 한마디씩 하죠. 아유, 집이 제일 편해. 네, 이러면서 돌아옵니다. 아무튼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휴가 떠나신 분들은 잘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삼바 두 마르, 바다의 삼바입니다. 세르비아 출신의 재즈 트럼펫 연주자 두슈코 고이코비치의 음악인데요. 그의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리치의 음악 그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 2번 중에서 녹턴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솔로 바이올린 연주에는 데이비드 나이덴입니다.

은호의 파우스트 중에서 아다지오, 데이비드 진머니즈 위하는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BJ 카르멘 모음곡 2번 중에서 녹턴, 레너드 번스타인이 위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데이비드 나이덴의 솔로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걸신의 랩소디 인 블루를 정말 다양한 버전이 있지만 오늘 클라리넷을 주인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영국의 클라리넷 연주자 겸 지휘자죠. 제르바스 드 페이어의 클라리넷,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와 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러시아의 랩소디 인 블루, 제르바스 베이오의 클라리넷,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와 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예술 속의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덴마크의 국민 화가였던 페데르세베린 크레비에르의 그림, 스카겐 해변의 여름 저녁 함께합니다.

가끔 무심코 들린 카페에서 벽에 걸린 어떤 그림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신은 한눈에 알아볼 만큼 좋아하는 그림일 땐 마음에 남모르는 흥분과 설렘이 번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준 그림으로 어떤 사람은 페데르 세베린 크르위에르의 그림을 꼽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무심코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의 그림이 그것도 벽 한면 전체를 차지하는 크기로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 반가움과 동시에 누구나 다 알만한 유명 화가의 작품이 아닌 저 화가의 그림 액자를 저렇게 크게 걸어놓은 카페 주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저 화가의 그림을 걸게 됐을까? 궁금하고 호감이 갔다고 합니다.

페데르 세베린 크레위에르.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는 발음조차 쉽지 않습니다. 덴마크의 국민 화가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명성에 비해서 그의 생애는 많이 비극적이었습니다. 특히 그 비극 속에는 음악 팬들에게 익숙한 음악가도 등장합니다. 페데르 세베린 크루이에르는 당대 사격이 최고의 미인이자 화가였던 여인 마리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크루이에르는 결혼 생활이 꽤 흐른 뒤에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아내 마리는 스웨덴 여행 중에 작곡가인 후고 알벤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결국 마리는 크루이에르를 떠나 후고 알벤과 재혼합니다. 하지만 마리에겐 재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크루이에르 역시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그러나 그림 스카겐 해변의 여름 산책 속에서 달빛 어린 해변을 산책 중인 마리와 크루이에르는 아직 훗날의 비극을 겪기 전입니다. 그러니 아내의 팔짱을 낀 화가의 모습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더불어 덴마크 최북단에 있는 조용한 어촌마을 스카겐의 여름 해변 풍경도 아름다우면서도 어딘가 쓸쓸해 보입니다.

열기가 서서히 잦아드는 여러 저녁을 생각해 보면서 스와르드 때 여름 저녁 앙드레 가뇽의 음악 보내드렸고요. 오늘 예술 속의 클래식, 덴마크의 국민화가였던 페데르 세베린 크레위에르의 그림 스카겐 해변의 여름 저녁과 함께했습니다. 크레이에르의 다소 비극적인 사랑을 생각하면서 뒷곡을 이어드립니다. 제목은 사랑의 기쁨인데 떠난 사랑을 슬퍼하면서 사랑의 기쁨은 한순간에 다 지나가고 결국에는 사랑의 슬픔만 남는다는 가사를 담은 마르티니의 음악. 오늘은 이탈리아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 피아체르 다모르,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의 노래, 리처드 보닝이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입니다.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과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 수록됐던 음악 When I Fall in Love를 접속한 음악 리비스트로임이었습니다. 존 베일리스의 피아노 편곡과 연주였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6583번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악장 그냥 생각이 나서 부탁드려봅니다. 늘 어제보다 더 좋은 당신의 밤과 음악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그냥 좋은 게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냥 생각이 난 음악이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실 겁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D단추 작품 15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크리스티안 시메르만의 피아노 사이먼 웨트리지 위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D단추의 2악장 아다시오, 크리스티안 시메르만의 피아노, 사이먼 웨트리 주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김효진 씨께서 며칠 전에 오페라 투란도트를 보고 왔는데요. 저는 투란도트와 칼리프 왕자보다 류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류의 아리아 다시 듣고 싶어요. 공연의 감동이 다시 떠오를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준비한 음악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1막에 등장하는 음악입니다. 칼라프 왕자에게 위험한 수수께끼 도전을 멈춰달라고 애원하면서 부르는 류의 아리아입니다. 주인님 들어주세요. 소프라노 바바라 핸드릭스의 음성입니다.

김효진 씨 덕분에 트란도트 음악 세 곡이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곡은 바로 이 곡이죠. 네순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말라. 필립 메칸의 코넷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아리아였습니다. 푸치니 일막의 주인님 들어주세요. 김효진 씨가

신청한 곡이었고요. 류 역할의 소프라노 바브라 핸드릭스였습니다. 그리고 류의 아리아가 끝나고 칼라프가 그녀를 진정시키면서 부르는 이중창 아리아입니다. 울지 마라 류, 1막에 등장하는 음악이죠. 마찬가지로 칼라프 왕자 역에는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류 역에는 소프라노 바브라 핸드릭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슈다츠오퍼 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4044번, 당밤을 꼼꼼히 듣는 사람 중에 1인인데요. 무섭습니다. 좀 드문드문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아침 클래식부터 치근한 음악 쭉 들려주실 때 가정음악 거쳐간 DJ 중에 박종훈 씨를 빠뜨리셨습니다. 박종훈 씨 본인이 들으셨다면 좀 서운하셨겠습니다. 박종훈 작곡 안단테 텐덜리 갑자기 듣고 싶어지네요 하셨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음악으로 사과를 보내겠습니다. 안단테 텐덜리 박종훈의 피아노입니다.

이 버전의 눈에 꽂힌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예, 삽입됐던 음악, 일본 작곡가 마츠모토 료키의 음악 눈에 꽂히었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 박효신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 눈에 꽂 이 원곡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 세 분 다 만족할 수 있는 음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눈의 꽃, 알브레트 마이어의 오버, 리처드 용재 오닐의 비올라베의 여러 연주자들 함께했고요. 다비드 필립 헤프티가 주의하는 쥐리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작품 19B의 1 Sweet Remembrance 달콤한 추억이었습니다.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였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릴 음악은 호기 카마이클의 Georgia on my mind입니다. 트럼펫 연주에는 파브리츠 보소입니다.

호기 카마이클의 Georgia on my mind, 파브리치오 보소의 트럼펫 연주로 끝곡 전해드렸습니다. 일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재즈수첩의 황도코입니다. 오늘 재즈수첩 첫 곡은요. 피아니스트 리안 레츠우드의 연주 보내드립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의 곡 Some Other Time입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피아니스트 리안 레조우드의 연주였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의 작품 Some Other Time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리안 레조우드의 피아노, 그리고 론 맥클루어의 베이스, 빌리 허트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은 매주 두 번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일요일 0시 그리고 월요일 0시에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재즈를 감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곡은 새롭게 결성된 국내 재즈 밴드인데요. 애니그마타의 첫 앨범 애니그마타를 소개해드립니다. 키보드의 조우재, 그리고 기타의 이재성, 베이스의 김진규, 드럼의 곽지웅 4명의 연주자들이 함께한 밴드인데요. 4명의 연주자 모두 다 또 작곡을 하고 있어서 아주 새로운 작품들을 각기 만들어서 그 앨범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 앨범 애니그마타는 사계절의 그 변화와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그 여름의 조각, 베이시스트 김진규의 작품 듣겠습니다. 애니그마타의 연주고요. 이어서 데오다토의 스프릿 오브 서머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색소폰의 거장 존 콜트레인의 음악을 듣는 시간, 어제부터 그의 음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존 콜트레인의 1950년대 앨범 한 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존 콜트레인의 앨범은요, 1958년도 프레스티지 레코드에서 녹음이 된 소울 트레인입니다. 먼저 음악 한 곡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테드 데머론과 그리고 카운트 베이시가 함께 쓴 곡이죠. Good Bait, 존 콜트레인의 연주입니다.

존 콜트레인의 연주였습니다. Good Bait 들으셨습니다. 테너 색소폰의 존 콜트레인, 그리고 피아노의 레드 갈랜드, 베이스의 폴 체임버스, 드럼 연주의 아트 테일러였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존 콜트레인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1958년도 프레스티지 레코드에서 녹음이 된 소울 트레인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존 콜트레인은 1926년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나서 좀 늦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려 20대에 들어서 테너 색소폰을 연주했는데요. 다른 연주자에 비한다면 좀 뭐라 그럴까, 빠른 그 발전 속도를 보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연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의 기량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눈에 띄게 됐던 것은 1955년도, 그러니까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에 입단한 이후부터였는데요. 그런 면에서 29살 때 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니까 존 콜트레인은 결코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정말 남다른 특출난 연주를 들려줬던 그런 천재형 연주자와는 좀 다른 연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또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그런 고초를 겪게 되는데요. 1950년대에 그가 잘못 실수로 악습으로 받아들였던 약물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존 콜트레인 는 그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미 50년대 초반에 디지 갤레스피 오케스트라에서도 같은 문제 때문에 밴드에서 방출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던 콜트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1957년도에 자신의 고향 필라델피아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약물을 끊고서 57년도에 뉴욕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일취월장한 그의 연주 실력을 들려주게 되었고요. 57년도에 그래서 녹음했던 그 블루 트레인은 어제 이 시간에 감상했습니다만 최고의 명반으로 남아있습니다. 1958년도 오늘 듣고 계신 소울 트레인이 녹음되었던 시절에는 존 콜트레인이 다시 한번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 입단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뭐 빌 에반스, 캐논볼 레더리 이런 명연주자들과 함께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활동을 했고요. 이때 그 함께했던 그 멤버들이 오늘 듣고 계신 소울 트레인에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레드 갈랜드는 바로 그 이전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의 동료였고요. 폴 체임버스는 당시에도 마일스 데이비스 섹스텟에서 존 콜트레인과 함께 활동했던 동료였습니다. 또 아트 테일러 역시 마일스 데이비스의 그 세컨 드럼으로서 존 콜트레인과 호흡을 맞췄던 사이여서 존 콜트레인은 아주 편안하게 이 앨범 소울 트레인을 완성했고요. 그의 정말 놀랄만한 연주 실력을 이 앨범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재즈 평론가인 아이라 기틀러는 존 콜트레인의 그 연주를 Seats of Sound라는 이름으로 불렀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대를 이렇게 덮어놓는 커버, 시트와 같은 그런 사운드를 들려준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그만큼 넓고 넓은 음역의 그 음들을 아주 미분해서 잘게 쪼개서 모든 코드들의 그 음들을 남김없이 다 불어주는 존 콜트레인의 그 빠른 속주를 또 시츠 오브 사운드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그의 테너 색소폰 사운드는 그 이전에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음색을 갖고 있었죠. 보통 콜맨 오킨스나 또 벤 웹스터와 같은 그런 사운드는 굉장히 볼륨감이 있고 좀 풍성한 느낌을 주는 그런 테너 색소폰 사운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존 콜트레인은 훨씬 더 예리하면서도 아주 그 강렬하게 어떻게 보면 좀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아주 예리한 음색의 색소폰을 사운드를 들려줘서 사운드에 아주 일대 변모를 몰고 왔던 콜트레인의 그런 연주였습니다. 앨범 소울 트레인에는 또 아주 아름다운 발라드 곡을 콜트레인의 매력으로 소화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빌리 엑스타인이 자주 불렀던 I Want Talk About You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존 콜트레인의 연주입니다.

그 어느 색소폰 연주자도 흉내낼 수 없었던 콜트레인만의 발라드였습니다. I want to talk about you. 존 콜트레인의 테너 색소폰 연주였는데요. 피아노에는 레드 갈랜드, 베이스에 폴 챔버스, 드럼 연주에 아트 테일러였습니다. 탄생 100주년에 존 콜트레인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1958년 작품 소울 트레인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탄생 100주년의 존 콜트레인의 음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스펠의 여왕 마할리아 잭슨의 노래 듣겠습니다. Summertime과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의 접속곡입니다.

조지 거신의 Summertime 그리고 이 곡에 영감을 준 흑인 영가죠.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이 두 곡을 이어서 들려주었습니다. 가스펠의 여왕 마할리아 잭슨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끝으로 오늘 재즈수첩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재즈수첩은 다음 주에 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낡았지만 편안한 의자가 하나도 없는 집은 혼이 없는 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자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은 휴식을 제공해 주는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이 알게 되죠. 한쪽 구석에 편안한 의자가 놓여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고단한 몸보다 지친 마음을 먼저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의자에는 그 의자를 만든 사람의 스토리와 그 의자를 사용한 사람의 특별한 사연이 많이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의자라는 이름의 섬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8월엔 편안한 의자에 앉아보는 시간을 좀 더 자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자에서 보내는 휴가도 좋고 의자에서 보내는 휴일도 좋겠죠. 만화책, 추리소설, 신간 에세이, 그림책을 잔뜩 쌓아놓고 그곳을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로 만드는 의자의 시간을 꿈꿔봅니다. 오늘 8월의 첫 일요일도 편안한 의자의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8월 2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대나무 의자 밤부 체어였습니다. 곤티티의 연주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영화 늑대와 추물의 테마죠. 존 던버의 테마를 오늘은 스코틀랜드 왕립기병대 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팝의 리메이크, 다른 언어로 리메이크한 세 곡의 노래를 전해드리죠. 먼저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1990년대 중반, 초중반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죠. 이 곡을 오늘은 독일어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제목이 Immer und Ewig 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밀바가 노래하고요.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세 곡의 노래를 다른 언어로 불렀죠. 방금 들으신 곡은 엘튼 존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라는 노래를 스페인어로 불렀습니다. Ya no hay forma de pedir perdón 이라는 제목으로 불렀고요. 아르헨티나의 가수 페드로 아스나르의 목소리였습니다. 라이브 버전이었는데요. 1993년 파리 샤틀레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 곡 역시 엘튼 존의 노래였죠. Your Song. 이 곡은 이탈리아 가수 미아 마르티니의 목소리였고요. 제목은 피크닉이라는 제목으로 이탈리아어로 불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라는 곡이 있었죠. 이 곡을 Immer und Ewig라는 제목으로 독일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뜻은 Now and Forever 같은 뜻입니다. 밀바가 독일어로 노래했고요.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투츠 틸레망의 곡인데요. 그가 작곡하고 연주하는데 이 곡에서는 하모니카를 연주하지 않고요. 기타와 휘파람을 봅니다. 투츠 틸레망의 블루제트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브라질의 쉬쿠 부아르키의 노래였어요. 1970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했습니다. Essa moça tá diferente 라는 곡이에요. 그녀가 달라졌어 라는 뜻인데요. 저는 이 곡을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도착하자마자부터 한동안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TV에서도 그렇고 극장에 가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광고음악으로,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돼서 레몬 맛이 나는 토닉워터 브랜드의 광고 배경음악으로 쓰여서 여름음악으로 늘 기억이 되고요. 오랫동안 그 청량함과도 또 이어서 생각이 나는데요. Essa moça tá diferente. 그녀가 달라졌어. 쉬쿠부아르키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구스타보 모치, 아르헨티나의 뮤지션인데요. 탱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장르를 들려주는 연주자입니다. 구스타보 모치의 작곡, 편곡, 그리고 기타 연주에 이 곡에도 휘파람이 있었죠. 클라리넷과 아코디언, 반도네온 연주가 함께한 라 무르가 델로 소남블로스, 몽유병자들의 무르가라는 제목이에요. 여기에서 무르가는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의 축제 때 펼쳐지는 음악극을 의미한다고 하죠.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두츠 딜레망의 휘파람과 기타 연주로 블루세트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영훈 소품집 1집에서 전해드리는데요. 이영훈이 작곡한 젊은 날의 기억, 세르게이 폴리티코프가 지휘하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 가수 미란다 마르티노의 노래였어요. 북부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모두 나폴리 출신이라 나폴리 노래들도 많이 합니다. 미란다 마르티노가 노래한 나폴리 노래 토르나 아 소렌토, 돌아오라 소렌토로. 이 곡이 담긴 음반을 에니오 모리꼬네가 편곡하고 지휘했는데요. 그의 편곡으로 미란다 마르티노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이영훈의 곡 젊은 날의 기억, 그대와의 대화라는 곡을 자주 전해드렸는데요. 그 멜로디가 같죠. 좀 다르게 더 다이나믹하게 편곡한 버전이었습니다. 세르게이 폴리티코프가 지휘한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이치번호 899 가운데 3번 G플랫 장조와 4번 A플랫 장조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리죠.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이치번호 899 가운데 3번 G플랫 장조, 4번 A플랫 장조 두 곡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는데요.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책 읽어드리는 시간, 일요일엔 언제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와 소설, 에세이, 그리고 그림책도 읽어드리는 시간. 오늘은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을 오랜만에 꺼내봅니다. 알랭드 보통은 1969년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 영국으로 이주해 케임브리지에서 철학을 공부했죠. 이후로 그는 철학과 문학, 일상을 엮어내는 독특한 글쓰기를 선보였는데 23살 때 첫 소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로 이름을 알렸고 이후로 프루스트를 좋아하세요, 불안, 여행의 기술 등을 발표했습니다. 철학과 예술사, 심리학의 개념들을 활용해 사랑과 여행, 일과 불안 같은 사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보통의 글쓰기는 참 매력적이죠. 오늘은 여행의 기술 중에서 몇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여행을 떠나는가? 정작 여행지에서는 왜 기대만큼 행복하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다루는 독특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죠.

행복을 찾는 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여행은 그 일의 역동성을 그 어떤 활동보다 풍부하게 드러내준다. 여행할 장소에 대한 조언은 어디에나 널려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와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 힘들다. 늘 제기되는 한 가지 문제는 여행에 대한 기대와 그 현실 사이의 관계다. 나는 1884년에 출간된 J.K. 위스망스의 소설 거꾸로를 발견했다. 위스망스는 데제센트 공작이 파리 교회의 드넓은 별장에서 혼자 산다고 이야기한다. 데제센트는 어느 날 이른 아침 런던을 여행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치솟는 바람에 스스로도 놀라게 된다. 그런 욕망은 난로가에 앉아 디킨스를 읽고 있을 때 찾아왔다. 그 책을 읽자 영국인의 삶의 모습들이 떠올랐으며 한참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들뜬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 하인들에게 짐을 꾸리라고 명령하고 회색 트위드 양복, 레이스가 달린 앵클 부츠, 작은 중산모, 케이프가 달린 외투 차림으로 다음 기차에 올랐다 파리로 갔다. 런던으로 출발하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는 리볼리 거리에 있는 갈리냐니 영어 책방에 들러 카를 베데커의 런던 안내를 한 권 샀다. 데제센트는 그 책에 간결하게 묘사된 런던의 볼거리를 읽으며 달콤한 백일몽에 빠져들었다. 그는 영국인 단골들이 즐겨 찾는 근처의 포도주 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주점의 분위기는 디킨스의 소설에 나온 그대로였다. 배가 고파진 데제센트는 암스테르담 거리의 생라자르역 근처에 있는 영국 선술집으로 갔다. 안은 어두침침하고 연기가 가득했다. 작은 나무 탁자에는 건강해 보이는 영국 여자들이 앉아 있었다. 데제센트는 빈 탁자 하나를 발견하고 쇠꼬리 수프, 훈제대구, 구운 쇠고기와 감자, 맥주 2파인트, 스틸턴 치즈 한 덩이를 주문했다.

그러나 기차 시간이 다가오면서 그와 더불어 런던에 대한 꿈이 현실로 바뀔 시간도 다가오면서 데세생트는 권태에 사로잡혔다. 실제로 여행을 하면 얼마나 피곤할까. 역까지 달려가야 하고 짐꾼을 차지하려고 다투어야 하고 기차에 올라타야 하고 익숙하지 않은 침대에 누워야 하고 줄을 서야 하고 약한 몸의 추위를 느껴가며 베데커가 그렇게 간결하게 묘사한 볼거리들을 찾아 움직여야 하고 의자에 앉아서도 아주 멋진 여행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직접 다닐 필요가 뭐가 있는가. 런던의 냄새, 날씨, 시민, 음식, 심지어 나이프와 포크까지 다 주위에 있으니 나는 이미 런던에 와 있는 것 아닌가. 거기 가서 새로운 실망감 외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인가. 데세생트는 계산을 하고 선술집을 떠나 트렁크, 짐보따리, 대형 여행가방, 바닥깔개, 우산, 지팡이와 더불어 그의 별장으로 돌아가는 첫 기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집을 떠나지 않았다.

예술적인 이야기들은 현실이 우리에게 강제하는 것들을 뭉텅 생략해버린다. 예를 들면 기행문에서 화자는 오후 내내 여행을 하여 산 위의 작은 도시에 도착했고 그곳의 중세 수도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에 눈을 떠보니 아침 안개가 끼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오후 내내 여행할 수 없다. 우리는 기차에 앉는다. 창문 밖으로 들판을 내다본다. 열차 안에 뒷자리를 돌아본다. 의식 속에서는 불안이 맴돌며 북을 쳐댄다. 맞은편 좌석 위에 짐칸에 놓인 옷가방의 화물 표지를 본다. 기차 티켓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진다. 기차는 철교를 통과하더니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춘다. 이렇게 자세히 늘어놓아도 그는 오후 내내 여행했다라는 기막힌 문장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맨 처음 1분에 해당하는 이야기도 다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요소들은 현실보다는 예술과 기대 속에서 더 쉽게 경험하게 된다. 기대감에 찬 상상력과 예술의 상상력은 생략과 압축을 감행한다. 이런 상상력은 따분한 시간들을 잘라내고 우리의 관심을 곧바로 핵심적인 순간으로 이끌고 간다. 현재를 긴 영화에 비유한다면 기억과 기대는 거기에서 핵심으로 꼽힐 만한 장면들을 선택한다. 내가 바베이도스에 오기까지 9시간 30분이 걸렸는데 기억은 불과 옛 7장의 정적인 이미지만 남겨놓았다. 여행은 생각의 산파이다. 움직이는 비행기나 배나 기차보다 내적인 대화를 쉽게 이끌어내는 장소는 찾기 힘들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사이에는 기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다른 경우라면 멈칫거리기일 수인 내적인 사유도 흘러가는 풍경의 도움을 얻어 술술 진행되어 나간다. 우리가 외국에서 이국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고향에서 갈망했으나 얻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여행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은 여행의 목적지보다는 여행하는 심리에 더 좌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행의 심리를 우리 자신이 사는 곳에 적용할 수 있다면 이런 곳들도 훔볼트가 찾아갔던 남아메리카의 높은 산 고개나 나비가 가득한 밀림만큼이나 흥미로운 곳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행하는 심리란 무엇인가? 수용성이 그 제일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용적인 태도가 되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장소에 다가가게 된다. 어떤 것이 재미있고 어떤 것이 재미없다는 고정관념은 버리고 간다.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짜증이 난다. 우리가 교통섬이나 좁은 도로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는 눈여겨볼 것이 없는 사소한 것들에 감탄을 하기 때문이다.

여행을 포기하는 귀족 데세센트 공작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시에 알랭드 보통은 여자친구와 바베이도스로 여행을 떠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병행해서 들려줍니다. 두 달간의 기대 끝에 도착한 그곳의 실제 풍경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죠. 이 두 개의 대조적인 이야기와 상황을 통해 그는 여행의 심리적 만족을 주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관계의 평온함과 안정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행 자체보다 여행을 기대하는 순간을 더 사랑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건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에게 여행이란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저 훌쩍 떠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의 여행과 오늘의 여행은 여러 면에서 달라졌고 여행에 대한 기대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요. 여러분은 이 여름에 어떤 여행을 준비하시는지, 여행에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일요일엔 언제나 오늘은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 중에서 몇 대목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함께 전해드린 음악 두 곡, 먼저 들으신 곡은 포레의 파반드를 노래한 곡 비아지오, 여행, 테너 마르셀로 알바레스와 살바토레 리치트라의 듀오였고요. 두 번째 곡은 나폴리 출신의 전자 바이올린 연주자 리노 카나바치올로의 연주 비아지오, 여행이었습니다. 바흐의 코랄 전주곡 지극히 높으신 주께 영광, 바흐 작품번호 663, 오늘 사이먼 프레스턴의 오르간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바흐의 코랄 전주곡 지극히 높으신 주께 영광, 바흐 작품 번호 663, 사이먼 프레스턴의 오르간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메르세데스 소사가 노래하는 라 페레그리나시온 2주 순례입니다. 이 곡은 아리엘 라미레스의 곡 크리스마스 칸타타 우리들의 성탄 가운데 한 곡이죠. 전해드립니다.

세 곡의 스페인어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트리올로스 반치오스가 노래한 플로르 데 아살레아, 진달래꽃이었고요. 그전에는 쿠바의 마리아 테레사 베라와 로렌소 이에레스 웰로가 함께 노래한 롱히나라는 곡, 그리고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메르세데스 소사가 노래한 라 페레그리나시온, 술례 이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루 구엘푸치의 목소리로 익숙한 코르시카라는 곡을 연주로 전해드리죠. 베트루 구엘푸치의 목소리만 빠진 반주에 만돌린이 주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이 아미치, 친구들의 연주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둘스 폰토즈 그리고 카를로스 누니에스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 출신의 켈틱 뮤지션이 함께한 곡 렐라 갈리시아 미녀였고요. 그 전에는 이아미치가 연주한 코르시카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유이치 와타나베의 곡인데요. 모닝 듀오 기타 듀오 연주입니다.

유이치 와타나베의 곡 모닝 듀, 아침 이슬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문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문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니콜라스 아르노구르의 텔덱 전집이 발매됐습니다. 42장을 담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모차르트 레코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 가운데서 39번 아르노구르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오브 오케스트라의 1984년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B단조 솔보노 178 요압 레바논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주명반 오늘 첫 곡입니다. 피오트르 차이콥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적 서곡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프비치가 주요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주변의 지휘자답게 스케일 넘치는 그런 지휘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페트르 차이콥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적 서곡,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오늘 명연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유아프 레바논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이 레바논은 연주도 각별하지만 뭐 외모는 음악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주목을 끌기에 또 충분합니다. 이 자켓 사진만 봐도 프란치 리스트의 초상화하고 상당 부분 닮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적지 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견고한 연주를 들려주는 그런 피아니스트입니다. 프란치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비단조 솔 번호 178 요아프 레바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B단조 솔 번호 178 요압 레바논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이 음반은 콘셉트가 재밌습니다. 이 베토벤의 흉상이 이 자켓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베토벤의 흉상을 건립하려고 작곡가들이 작품을 한 곡씩 쓰고 그 출판료로 이제 동상을 세우려고 했던 건데 이 리스트도 피아노 소나타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슈만의 판타지를 비롯한 그런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재밌는 그런 음반입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B단조 솔 번호 178 요압 레바논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갑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음반 선별해서 히스토리컬 레코딩 포함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셈인데요. 모차르트의 교향곡 39번 아르논 구루의 지휘로 준비했습니다. 아르논 구루가 텔덱에서 녹음한 42장의 CD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에서 하이든을 거쳐서 또 브루크너까지 정말 방대한 그런 분량의 음원인데요. 이 아르논 구루는 원래 첼리스트였고 오케스트라 단원이었죠. 거기서 많은 일화를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앞에 있는 지휘자가 자신을 지휘하면서 과잉된 동작,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인 해석을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아르논 구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세웠던 것이 콘첸투스 무지쿠스 빈입니다. 그래서 기름기, 군더더기를 싹 뺀 그런 시대악기 연주의 대표제로 이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악기 연주만 하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현대 오케스트라도 지휘를 해서 오늘처럼 콘서트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좋은 그런 연주들을 선보이는데요.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시대악기 연주적입니다. 현대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해도 그의 예리한 그런 시대악기적 감각 그리고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유연함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뭐 애호가들을 만족시키고도 남아있는 그런 음원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42장이 이번에 발매했습니다. 모차르트의 곡 안 들어볼 수 없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9번 E플랫 장조 쾌열 543 니콜라우스 아론 구루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1984년 레코딩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생동감이죠. 아르논 구르의 음악에서 이게 빠지면은 안 됩니다. 이번에 42장으로 정리된 텔덱 레이블의 아르논 구르 전집 가운데서 전해드렸습니다. 다 연주가 좋은데요. 모차르트는 역시 빼놓을 수가 없어서 모차르트의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9번, 이플레짱쇼 쾌활 543, 니콜라우스 아르논 구르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대부 오케스트라의 1984년 레코딩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고전음악 전곡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낮 방송이 본방송이고요.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또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 선곡표란 참조하시면 미리 공모 가실 수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열리니까요. 미리 참조하셔서 본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낭만주의 시대를 살았던 이제는 잊혀진 작곡가, 하지만 주목할 만한 음반, 음악 많이 남기고 있는 그런 작곡가입니다. 알버트 디트리히의 첼로 협주곡 G단조 작품번호 32, 알반 게르라르트의 첼로, 한 린투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역시 낭만주의 비르투오소를 위한 그런 기법을 강조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버트 디트리히의 첼로 주걱주의 단조 작품 번호 32, 알반 게르라르트의 첼로, 한누 린투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명연주 명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누군가에겐 아직 끝나지 않은 길고 긴 밤의 끝자락이고 누군가에겐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시작하는 이 아침.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든 이 시간과 함께 더욱 기분 좋은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곡 초원의 새벽 배유진의 해금과 노래 민채린의 가야금과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초원의 새벽. 배유진의 해금과 노래, 민채린의 가야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이지만 그 고요 속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생명력이 숨어 있습니다. 해금과 노래가 어우러진 맑은 선율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싱그럽게 펼쳐지길 바라면서 이어서 행진곡에 속하는 전통음악 한 곡 보내드립니다. 길군악인데요. 대표적인 행군음악 취타 계열에 드는 곡으로 길타령, 군악 같은 곡에 이어서 연주합니다. 취타에 비해선 가락이 좀 더 늘어지면서도 힘찬 느낌이 특징이죠. 그럼 길군악을 국립국악원 연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길군악 국립국악원 연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하나인 적벽가의 한 대목을 만나보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오 한군사 분발하는 데 대목에서 적벽 화전 대목까지 정윤형의 소리와 김형석의 북장단입니다.
1: 한가히 가는지라 서성 정봉 혼이 없어 겁좌여 돌아와서 그 사연을 회포하니 추유 듣고 탄식어대 천지도 무심하다. 추유를 내셨거든 공명을 내잖거나 공명을 내셨거든 주유를 내잖거나 한천하의 용울 일인에 계시니 허허이를 어이옳고 지리 탄식어다. 아서라 조조를 먼저 치고 한나라를 후보온 채 하자. 약속을 다지어고 수륙군 분발할직 추유가 삼국 명장 중어 수전어 제일 명장이었다. 감령은 제중 항졸 그날이고 조조진 중 들어가 이화 위호하라 천영의 대사자와 좌영효몽 중영능통 우영동섭 후영반장 등은 각천 삼천 소륙군 분발 각천 매보고고 평연군 관제1대 한당이요 제2대 취태요 제3대 장음이요 제4대 진무 등은 삼백천선 일자로 파열을 오고 상부도독 주유정보 서성정봉 선봉장은 육손이라 좋다. 주유장중우하령어대 병법을 이루기를 승화연여운하야 일제 웅진하고 홍총어 포효대하여 삼봉 여장도라 어였으지 황제와선 거와보와 황원시 호령추를 각선어 청우하라. 이때요 홍명이는 이력 풍범 빨리 놓아 본국으로 돌아와 현덕을 배우느로 금고를 꽁꽁 울리면서 장조를 분발한다. 좋다. 진남장군 자룡 불러 그대는 삼천병마 그날이고 오림 갈 때 숲속의 돈병 대복하였다가 초병이 절반이나 지내거든 불러와 엄살하라. 장익덕 불러 그대도 삼천병마 그날이고 호로고급옥병의여있으면 내일 오시에 조조피 맞고 그리 갈 것이니 엄살아야 사로잡으라. 이번 출전은 익덕의 공익 적지 아니허리라. 미방 비축 유봉 삼장을 불러

빗겨들고 있게 들어와 계좌하여 여짜오대 파연 소장이 8년 관과 청지공은 없사오나 허단 전장의 낙후함이 없었더니 여차 환란 시 소장을 쓰지 아니니 생불려 살아 죽기만 같지 못하이다. 공명할 장군을 우는 건대 용맹이 출전하고 지혜 무궁한 줄 내 이미 알거니와 그대 황건적 배를 만나 초조나라 들어가 깊은 은혜를 입어 초조를 잡고도 도로 놓고 올 듯 하기에 이번 소임을 정치 아니한 것이니 허물지 말라. 관공이 어짜오되 재현우 지종 중이오 도현우 지장단이라 군중에 무사 지종이 오니 무슨 사정을 두어리까. 만일 조조를 잡고도 도로 놓고 온다면 군법으로 참아소서. 황명왈 장군이 진심으로 그러면 군율에 다지 마라. 관공 다지 모였으되 살등 소장 관문은 지보리숨이라 충인은 진성이라 외도는 결이니 망사생지 동심이요 전장 출이 간고하니위 계령이 걸려이라 기병이 공통하니 방조야 찾고 옆이 소아생금함이 무의 탐낭취물이니 약비 위령이 없거든 상고 처치 허당사라. 홍명이 군령장 받고 허락하되 장군이 화용도로 들어가 산에 불을 놓아 조조를 유인하여 사로잡으오라. 관공이 어짜오되 그곳 길이 두려우니 만일 조조가 화용도로 안이 들어오면 어짜오리까. 만일 조조가 화용도로 안이 들어오면 나도 참아시오. 상호 군령장 헌년 후에 황공이 대하여 화룡도로 행군한다. 청도끼 버렸난디 정도완성 홍문안상 주장 남농강 남서가 공초낭문안상 정룡홍당각 선앙간 남초황문안상 해구 동북각 서북각 흑초 현무 북동각 북서가 홍신백신앙신 정신흑신표미 극모안상 허초안상 난상 처가상 화래안상 세약두상 호두상 영희두상 울려증렬두상 좌파 독준이오나루 칭병 교사당 부각두상으로 사르르르 버린 고동 기세는 영웅이오 검광여상이라 현덕공명 칭찬하고 주유용병 관심차로 번구에 나가니 동남풍이 점계로다. 이때여 조조는 장대우 높이 앉아 제장과 상의할지 정욱이 여짜오되 동남풍이 일어싸오니 미리 제방하사이다. 조조왈 통지위량이 생으니 동남풍인가 의심 말라. 분부하고 황계약속 기다릴지 이때여 황계화선 들어온다. 이시바선 그날이고

산봉 대장 황계랑 끊여 장포장 둘러치고 상승돈 최어 달고 강여울 바람 맞춰 조조진 중 바라보고 치고 총소리하며 은은히 떠들어 오니 조조가 보고 태야야 정우가 저배 보아라.

고난 받은 하늘이 나를 도비로구나. 대소원이 정욱이 여짜오대 군량실은 배량이면 선중이 원중을 띠 강상우 동등실로 핏도 요루하고 범이호니 만일 관계 있을진데 어찌 비하오리까. 초조의 말에 의심하야 문빈불러 방생타가 살마저 떨어지니 황계와 선이십척은 고하포 성계전어 떼떼떼라 발소리 두리둥둥 내고치며 번개같이 달려들어 한 번에 물이 벌썩 두 번째 불붙이니 강산이 무너지고 우주가 막힐 안주 화염이 종천 천지가 따그르르르

아니 불빛이 낮빛이로구나. 가련할 손 백만대병 날도 때도 못하고 적벽이 뭘 살을지 황제의 장군 열 일시어 달려들어 여덟 팔자 비껴서서 변제는 따그르르 각지손을 대뜨르니 번개같이 빠른 살이 사목기어 건너가고 새두르치 휘휘 돌 허릇파릇 파생기제는 핑시그르르르 방패 맞춰 박살하고 일등 명장 다 죽을지 칼 들고 엎질한 놈 활 들고 기난 놈과 적벽한 유진군사 화염 중에 다 죽는다. 숨 맥히고 기 맥히고 활도 먹고 장이 찔려 불에 타고 물에 빠져 일시유 다 죽을지 한 군사한테 나르면 쳐 죽을 주 짐작오고 내가 아무 때나 이런 봉변 당하면은 먹고 죽을라고 비상사 뜯더니라 대여 화상 먹고 죽고 또 한 군사는 돛대 끝으로 기음기음 올라서더니만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어 나는 오대 독신이요. 또 한 군사는 선비의 우뚝 서서 고향을

우중처자를 못 보여 원수놈의 적벽강 귀신이 되어버려 늦대나 배우리까 세 사람의 물에 푹 빠져죽고 수하우 죽은 군사 모두 최둥그러져 적벽강이 뽀뽀 일등 명장이 있을 때가 없고 날

0: 하고.
1: 아, 좋다. 뭐.
0: 나유만 벗어.
1: 하이, 얼쏘.
0: 떨어져도 한장인가 의심을 한다.
2: 초리꾼의 힘있는 성음과 북장단이 만들어낸 긴장감 어떠셨나요? 정윤영의 소리와 김영석의 북장단으로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오 한군사 분발하는 데에서 적벽화전 대목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판소리의 뜨거운 에너지가 지나간 자리에는 자유로운 즉흥성이 살아있는 신하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하위 합주, 민속악회 신하위의 구음과 연주입니다.

1969년 창단 공연을 펼친 국악 실내 악단이죠. 민수요가쿠의 시나위의 구음과 연주로 시나위 합주까지 감상하셨습니다.

국악의 향기와 여러분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연의 숨결과 마음의 울림을 전통의 언어로 선보인 창작음악곡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이준호 작곡, 피리독주곡 초향, 이규태의 피리입니다.

향기를 닮은 피리의 여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규태의 피리로 이준호 작곡 피리 독주곡 초향 감상하셨고요. 이번에는 조금은 익살스럽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 준비했습니다. 제목부터 미소를 짓게 만드는데요. 이성천 작곡 21원 가야금 독주곡 41번 미꾸라지 논두렁에 빠지다. 곽지영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21년 가야금이 들려주는 재치 있는 음악의 세계에 함께 하셨습니다. 21년 가야금 독주곡 41번 미꾸라지 논두렁에 빠지다 곽지영의 가야금으로 감상하셨는데요. 국악의 향기와 함께 오늘도 새벽 1시간 걸었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하셨길 바라면서 끝으로 준비한 곡 소리꾼 이희문이 이끄는 밴드 이희문과 오방신과의 연주와 노래로 날이 솟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르네상스 시대 춘곡으로 시작합니다. 시모네 몰리나로가 작곡한 육선법의 파사메추를 폴 오데트의 류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월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시몬의 몰리나로의 육성법의 파사메초로 오늘 활짝 열었습니다. 폴 오데트의 류트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18세기 스웨덴 작곡가 요한 헬미 로만의 플룻과 바소 콘티누를 위한 소네타 1번 G장조입니다. 라르고로 시작해서 알레그로, 라르게토, 안단테, 비바체 전악장이고요. 무지카 아드레움이 연주합니다.

스웨덴의 핸델이란 별명이 있는 요한 헬미 로만의 플룻과 바소 콘티뉴를 위한 소나타 1번 G장조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에는 플룻 연주자 제드 웬츠가 있는 무지카 아드레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핸델의 오르간 협주곡 B플랫 장조 핸델 작품 번호 306 준비했습니다. 안단테 안단테 라르고의 피아노 브레까지 전악장이고요. 오르가니스트 마리클레르 알렌과 고트프리트 폰데오골츠가 이끄는 프라이부르크 바르크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핸델의 오르간 협주곡 B플랫 장조, 핸델 작품 번호 306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오르가니스트 마리클레르 알렌과 고트프리트 폰데어골츠가 이끄는 프라이부르크 바르크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연주였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8월 3일 월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중세시대의 프랑스 세속음악인데요. 12세기 중반 프랑스 남부지역에서 이름을 날렸던 트루바두르, 즉 음유 시인입니다. 베르나르드 뱅타도르니 쓴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함께 감상하시죠. 중세음악 정문 앙상블 마틴 베스트 콘서트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마틴 베스트 콘서트의 노래와 연주로 먼 곳에 있는 연인에 대한 애절하고도 깊은 마음을 담고 있는 중세시대 세속곡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전해드렸습니다. 12세기 프랑스를 무대로 활동했던 우뮤시인 베르나르드 뱅타도른의 곡이었는데요. 이렇게 가사를 직접 쓰고 또 악기를 연주하며 직접 노래를 불렀던 중세시대 싱어송라이터를 트루바두르 혹은 트루베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두 단어 모두 시를 지는 사람이란 뜻이지만 노래 가사로 프랑스 남부 방언을 썼느냐 북부 방언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 건데요. 우리로 치면 구수한 남도 사투리와 깔끔한 서울 표준어의 차이 같은 셈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보신 베르나르드 뱅타도르는 남부 방언을 구사했던

대표적인 트루바두르였다고 합니다. 세클 오늘 마지막 곡, 바흐의 관현악 문곡 3번 디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68의 1악장 오버추어입니다. 화려하고 장엄한 프랑스풍 서곡 양식의 진수를 보여주는 곡인데요. 조반니 안토니니가 이끄는 일 사르디노 아르모니코가 연주합니다.

조반니 안토니니가 이끄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연주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68의 1악장 오버초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현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현대 건축의 거장 르 꼬르비지에는 생애 마지막 10여 년간 여름마다 남프랑스 해안의 작은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평생 75채의 건물을 지었고 그중 17개 작품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위대한 건축가 르 꼬르비지에. 그런 그가 자신의 말년의 휴식을 위해 택한 곳은 4평짜리 나무집이었습니다. 말년의 쉼을 누리고자 했던 그의 바람은 그리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창 너머로 푸른 지중해가 펼쳐지는 르 꼬르비지에의 오두막을 그리며 그의 말을 곱씹어 봅니다. 삶 자체가 하나의 건축이다.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전해지는 것은 생각뿐.

0: 요하네스 브람스 현악 6중주 1번 작품으로 18의 1 중에서 2악장 주제와 변주 안단테 마 모데라토였습니다. 랩 뮤지싱 연주로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삶 자체가 하나의 건축이다.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전해지는 것은 생각뿐. 건축가 르 꼬르비지에의 말입니다. 르 꼬르비지에의 4평짜리 오두막은 작지만 충분했습니다. 거기엔 침대와 책상, 세면대, 수납장이 있었습니다. 오전엔 그림을 그리고 낮에 설계를 하고 저녁에는 글 쓰는 게 오두막에서 그의 하루 일과였는데요. 만약 당신에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4평의 오두막이 생긴다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을지 궁금해집니다. 8월 3일 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해선 말러의 5번 귀향곡 아다지에토 악장 듣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성세 찬미가 그리그의 솔베이지의 노래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엔 작곡가들의 휴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노항에서의 쇼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에 있는 시간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8월의 주제 내한 공연 미리 듣기로 준비하겠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다시 시작합니다.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어제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2.5도까지 올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의 더위

위가 점점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먼저 현재 기온은 서울 26.7도, 부산 29도 등으로 전국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어 후텁지근합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37도, 광주 39도 등으로 서쪽 지역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을 전망이고요. 동쪽 지역은 강릉과 제주가 34도, 부산 35도, 대구와 양산 39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은 곳도 있겠지만 여전히 39도 안팎까지 오르는 경상도 곳곳을 비롯해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북부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안톤 라이아 교향곡 작품으로 41번 중에서 4악장 운 포크 비보 조금 활기차게 였습니다. 페터 귤케가 지휘한 부퍼탈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황민수 씨입니다. 오늘부터 휴가인데요. 감사하죠.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어폰 한쪽으로 들으면서 정신없이 듣던 출발 FM과 함께를 편하게 들으면서 일주일 하루하루 시작할까 합니다. 애청자가 다 됐네요. 황민수 씨였습니다. 휴가시군요. 아, 좋으시겠습니다. 편안한 쉼이 있는 그런 일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는 휴가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뭔가 또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도 살짝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물론 휴가 계획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조차 없는 쉼, 아, 그것도 참 좋겠습니다. 잘 쉬세요. 황민수 씨였습니다. 6639 쓰는 분입니다. 휴가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심리 대밭숲에서 걷고 있습니다. 대숲 속은 그래도 그늘이 져서 걷기 운동하기에 딱 좋습니다. 문자 쓰고 있는 동안 잠깐이지만 울산의 모기가 이방인을 반기네요. 아, 울산에 사는 분은 아니시군요.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신 것 보니까 울산의 휴가지 삼아서 가셨군요. 6639 쓰는 분이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참 좋죠. 아, 근데 어제 양산, 울산에서 가깝잖아요. 양산 42.5도 기상 관측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아휴, 42.5도 체온보다도 6.5도가 더 높은 6도가 더 높은 건데요. 아유, 전국이 아주 펄펄 끓고 있습니다. 내일 가실 때는 그 해충 기피제 이런 거 좀 몸에 뿌리고 가시면 조금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6639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윌리엄 쉴드의 현악 4중주 6번 작품으로 3회 6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살로몬 현악 4중주단 연주로 듣겠습니다.

윌리엄 쉴드의 현악 4중주 6번 작품으로 3의 6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살로몬 현악 4중주단 연주였습니다. 1190 쓰는 분입니다. 주중엔 양산에서 근무하고 주말엔 대구에서 지냅니다. 하하하하. 1190 쓰는 분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아유. 어떡하지요? 1190 쓰는 분. 그렇게 더우셔서 1190 쓰는 분이야 쓰는 분이야말로 휴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90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중엔 양산, 주말엔 대구. 대구가 요즘엔 양산보다 더 시원하겠습니다. 9979 쓰는 분입니다. 출근 준비하며 듣던 출발 FM과 함께를 지금 부산행 열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교육받기 위해 부산에 갑니다. 외국인이 많네요. 9979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이 더위에 부산에 교육받으러 가시는군요. 여행 간다 생각해보면 잠깐 기차 타고 9979 쓰는 분이었습니다. 출장길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9979 쓰는 분 잘 다녀오세요. 9979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044 쓰는 분입니다. 1사단 GOP 아들 오늘로 민간인입니다. 작년 2월 3일에 입대한 군인 아들들 건강한 저녁 축하합니다. 고생 많았어요. 올여름 참 많이 더워서 더 노고가 많은 모든 군인들, 군인 가족들 다들 건강하길 바랍니다. 1044 쓰는 분이었습니다. 육군에 작년 2월 3일에 입대한 이 청년들이 오늘 저녁이군요. 아유, 고생 많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더운 날에도 입대하는 청년들이 있겠죠. 노고가 많네요. 참 고맙습니다. 1044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8월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내한 공연 미리 듣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7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지휘자 안토니오 멘디스와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선보일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에두아르 랄로는 스페인계 혈통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대표작 스페인 교향곡은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사테가 연주해서 유명해진 작품입니다. 제목은 교향곡인데 독주 바이올린의 현란한 기교가 돋보이는 협주곡에 가깝습니다. 모두 5악장으로 구성되는데요. 하바네라와 세기리아 같은 춤곡, 여러 타악기 소리가 어우러져서 스페인의 이국적인 매력을 더합니다. 이 곡, 오는 8월 7일 스페인 출신의 지휘자 안토니오 멘데스가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할 예정입니다. 멘데스는 2012년 말코 지휘 콩쿠르에서 입상한 뒤에 유럽 주요 오케스트라의 초청을 받는 지휘자로 성장했습니다. 이전

낸 스페인 국립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내한 공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바이올린 독주는 스페인의 바이올리니스트 레티시아 모레노가 맡습니다. 스페인의 흥과 정열이 가득한 이 곡. 오늘은 1악장과 5악장을 듣겠습니다. 스페인 교향곡 작품으로 21번 1악장 알레그로 논트로포, 5악장 론도 알레그로. 오늘은 슐로모 민체 바이올린과 주빈 메타가 지휘한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에드와르드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작품으로 21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트로포, 5악장 론드 알레그로, 슐로몬 민체 바이올린과 주베 메타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늘 8월 7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안토니오 멘데스가 지휘하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랄로의 곡으로 오늘 음악회 예습하기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8월의 주제 함께 했습니다. 5089 쓰는 분입니다. 새벽에 신랑과 함께 아버님 묘지에 벌초하러 다녀왔습니다. 아유, 벌써 하셨어요? 벌초를. 와, 부지런하십니다. 아유, 마음이 아주 한가지시겠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고 모기에 물린 자국인데 또 하나의 한 해 연례 행사를 끝낸 후여서 마음이 가볍습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 피곤을 날려봅니다. 5089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 부지런하시네요. 아침 일찍. 벌써 벌초. 예. 벌초 이 단어 들으면 살짝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언제 하지? 일단 차부터 막힐 테고 추석 근처에 날도 덥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현명하신 5089 쓰는 분이었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8116 쓰는 분입니다. 저는 회사가 마포구 상암동인데 출근할 때 차로 이동하면 평소 월요일 이 시간에 여의도 부근을 지나는데 벌써 상암동에 도착했습니다. 한적한 걸 보니 휴가철이네요. 휴가 가신 분들 부러워요. 8116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 휴가 간 사람들 덕분에 이동이 그나마 좀 쾌적해져서 원활해져서 다행입니다.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8116 쓰는 분. 어서 휴가 계획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편안한 쉼을. 출발의 팬과 함께해서 우유식빵 교환권 8116 쓰는 분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0405 쓰는 분입니다. 차를 배에 싣고 토요일 아침 완도에서 제주에 왔습니다. 오산에서 완도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출발의 팬과 함께 1100도로 드라이브 가는 중입니다. 마음껏 즐기고 갈게요. 아, 너무 좋은데요. 0405 쓰는 분. 차까지 가져가셨군요. 그 전체가 다 여행이었겠습니다. 오산에서 완도까지, 완도에서 제주까지. 제주에서 다시 완도 거쳐서 오산 가는 길도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서도 2026년의 여름은 딱 제주만 생각날 수 있게, 이 여행 일정만 생각날 수 있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0405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유식빵 교환권만 생각나시면 안 되고 휴가지에서 예, 가족과 함께 보냈던 그 즐거운 장면들 다 기억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관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 지난주에는 저희가 한 주 쉬었고요.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곡목은 출발 FM과 함께해서 정해드립니다. 그 정한 곡목, 그 곡을 들으시고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연주, 연주자의 이름 또는 오케스트라의 이름을 저희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의 제시곡은 이 곡인데요. 이 곡 들으시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연주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보내주세요.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신청곡 선정된 분께는 롤케이크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곡 이번 주에 들을 곡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바흐 작품으로 1043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마눈 탄토였습니다. 사토 순스케와 제피라 발로바의 바이올린 일부 모드로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번 주 출발의 팬과 함께 제시곡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입니다. 1악장과 2악장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연주자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음악가의 연주로 이 곡을 듣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0597 쓰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연주의 홍보차 글을 남깁니다. 3년 전에도 글을 남겼었는데 그때도 출발 FM과 함께해서 홍보를 해줬어요. 어떤 홍보냐. 이번 주 토요일 7시. 이번 주 토요일이면 8월 8일이 되겠습니다. 8월 8일 저녁 7시에 경희대학교 크라운관에서 경희의대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재학생들이 드브르자학의 첼로 협주곡도 연주하고 그 밖에 여러 곡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좋아하는 분들, 아마추어의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음악 많이들 들으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0597 쓰는 분이 알려주셨습니다. 경희의대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이번 주 토요일 8월 8일 저녁 7시에 있다고 합니다. 아유, 지금 준비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0597 쓰는 분 비롯해서 경희의대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잘 공연하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8시 3분입니다.

건축가 르 꾸르비지에가 말했습니다. 삶 자체가 하나의 건축이다.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전해지는 것은 생각뿐. 8월 3일 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5번 중에서 4악장 아다지에토였습니다. 위드로나기의 비올라, 마르티나 슈로티의 하프 연주였습니다. 0420 쓰는 분입니다. 강원도 화천 산속의 펜션에서 남편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어제 펜션에서 저녁 먹으면서 말로 교향곡 5번 4악장을 들었는데 오늘 아침 이 곡을 다시 듣습니다. 다른 연주 버전이었지만 또 좋네요. 0420 쓰는 분이었습니다. 강원도 화천, 거기는 조금 더위가 덜한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숲속에 계시니까, 산속에 계시니까 그렇겠네요. 0420 쓰는 분, 더 평화로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0420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0880 쓰는 분입니다. 길었던 여름휴가 끝나고 오늘 다시 출근합니다. 더위 때문에 어디 가지도 않고 시원한 집에 콕 박혀서 대나무 돗자리 위에서 KBS 클래식 FM 들으면서 하루 종일 뒹굴었습니다. 이것도 휴가겠죠. 아유, 더할 나위 없는 휴가죠. 내가 내 마음대로 쉴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휴가이면서 쉼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 하지 않는 그런 것들 너무 좋은데요. 0880 쓰는 분, 휴가 잘 보내셨네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453 쓰는 분입니다. 두 명의 취업 준비생이 있어서 마음이 늘 답답한 엄마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게으름을 떨치고 아침 걷기하며 듣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 기운 내라고 응원합니다. 2453 쓰는 분이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지금의 이 더위마저도 두 번째, 세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의 순위들이겠습니다. 제일 급하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 시험이면서 또 취업 이런 것들이겠죠. 예, 2453 쓰는 분의 말씀처럼 기운 들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에 열리는 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또 그렇게 열리는 문이 나중에 결과까지 좋으란 법도 없으니까 몇 번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럴 때마다 기운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453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성체 찬미가 아베베룸 코르푸스 듣겠습니다. 진실한 성체여, 이런 뜻이겠네요. 정명훈이 지휘하는 산타 시칠리아 국립음악원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성세 찬미가 아베 베론 코르푸스, 정명훈이 지휘하는 산타 세칠리아 국립음악원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6822 쓰는 분입니다. 68번째 생일입니다. 미역국 한 솥 끓여놓고 출근하는데 이 더운 날 낫느라고 고생하신 엄마 생각도 나고 생일 축하 위로 뭐든 듣고 싶어요. 6822 쓰는 분. 오늘 출발 FM과 함께해서 준비한 모든 곡이 6822 쓰는 분의 생일 축하곡입니다. 아유, 8월에

682 쓰는 분의 어머니께서도 참 많이 애쓰셨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682 쓰는 분은 또 사시느라고 애쓰셨고 축하 겸 예 위로라고 말씀하신 게 살짝 아 맞기도 하겠다 싶습니다. 682 쓰는 분께 생일 축하 선물로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역국 다 드시고 나시면 다 드시고 나면 우유식빵도 드시면 좋겠네요. 1256 쓰는 분입니다. 여기는 미국 보스턴입니다. 늘 라디오 들으면서 해외에서 사연 한번 보내고 싶었는데 오늘에야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하고 싶은 일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 내외 만나러 휴가차 왔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들으면서 저녁 먹고 있어요. 여긴 저녁 되니까 선선해지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덥지요. 아들 내외와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저 멀리 아주 아주 까마득한 아득히 먼 미국 보스턴에서 1256 쓰는 분께서 전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가셔서 잘 들어주시고 또 우리 생각해 주셔서 말씀대로 좋은 추억 아름다운 기억 많이 남겨놓고 오시기 바랍니다. 좀 천천히 오세요. 오실 수 있으면 우리나라 지금 많이 덥습니다. 이번 주에 공연 선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공연 선물은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저녁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열리는 원재현과 김수현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인데요. 이 공연에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쌍 10분 초대합니다. 이번 공연에선 부조니가 편곡한 모차르트의 작품 두 곡 콘체르탄테 듀에티노와 환상곡 쾌일번호 608을 비롯해서 슈베르트, 드뷔시, 페르트, 거슈네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연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 FM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에 생방송 끝나고 나서 개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쇼팽이 사랑한 휴가지. 쇼팽이 사랑한 휴가지 많은 분들이 스페인의 마요르카를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지중해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마요르카. 그런데 쇼팽은 1839년 초 28살 때 이곳에서 실망만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전 해부터 머물던 마요르카에 겨울 폭풍이 닥쳐서 이 쇼팽의 기침이 더 심해졌고 연인 쌍들은 섬 주민들의 텃세에 지쳤습니다. 그의 초여름 쇼팽은 쌍드와 함께 프랑스 중부의 노앙으로 향했습니다. 쌍드는 4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노앙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며 자랐기 때문에 그곳은 쌍드에게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6월의 첫날 쇼팽은 쌍드와 함께 노앙에 도착했습니다. 파리에서 300km 마차 타고 30시간 넘게 달려야 했던 이 시골 마을은 작은 농가와 성당,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곳엔 쌍드가 상속받은 저택과 넓은 정원, 포도와 복숭아 농장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쌍드는 사랑하는 쇼팽을 위해 집안 곳곳을 정성껏 가꿔 나갔습니다. 몸이 약한 쇼팽을 위해 따뜻한 벽난로 가까이에 그의 자리를 마련하고 쇼팽이 손님들을 편히 맞을 수 있도록 큰 주방과 식당도 정비했습니다. 또 그가 음악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이중문이 달린 작업실을 만들고 그가 좋아하던 블레엘 피아노까지 들여놨습니다. 덕분에 쇼팽은 파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충분히 쉬고 몸을 회복하며 작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첫 방문 이후 쇼팽은 7년간 매해 여름을 이곳 노앙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아노 소나타 2번, 3번, 발라드 3번, 4번,

스케르조 4번 그리고 영웅 폴로네즈 같은 말년의 명작들이 탄생했습니다. 노항에서 첫해 쇼팽은 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곳의 시골 풍경은 정말 아름답다네. 나이팅게일과 종달새들이 지저귀고 있지. 자네가 와서 함께한다면 더 좋겠네만.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노항에 대한 호감을 표시했던 쇼팽의 편지. 그곳에서 작곡한 쇼팽의 곡 발라드 4번 작품번호 52번 폴로네즈 6번 작품번호 53번 영웅 이렇게 두 곡 듣겠습니다. 당타이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폴로네즈 6번 작품번호 53번 영웅, 앞서선 발라드 4번 작품번호 52번 모두 다 쇼팽의 곡이었고요. 당타이손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7856 쓰는 분입니다. 미국 미시간에서 듣고 있습니다. 한국은 많이 덥다는데 여기는 섭씨 15도에서 25도 사이여서 시원합니다. 선선한 일요일 저녁. 아, 미국은 아직 일요일이군요. 일요일 저녁 시간 출발의 팬과 함께 들으니까 더 여유가 느껴집니다. 쇼팽의 피아노 곡은 왠지 여름에 더 맑게 들리는 것 같아요. 7856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 좋으시겠습니다. 15도에서 25도 사이. 미시간이 그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보다 좀 위도가 훨씬 더 위에 있죠. 우리 한반도로 치면 어느 정도에 걸릴까요? 청진? 평양 위쪽으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예, 위도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이 세계 지도만 놓고 보면 우리가 더운 게 이게 당연하구나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북아프리카 정도에 걸리잖아요. 위도상으로만 보면 알제리나 이런 쪽, 모로코나 이런 쪽에 비슷한 위도여서 어쨌든 부럽습니다. 7856 쓰는 분 진짜 많이 더운데 여기는 7856 쓰는 분 더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524 쓰는 분입니다. 지인 추천으로 오늘 처음 듣습니다. 혹시 녹턴 쇼팽 말씀하시는 거죠? 9회 2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유, 처음 들으시는데 고맙습니다. 0524 쓰는 분. 그 지인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군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즉석의 신청곡을 들려드리면 좋을 텐데, 이게 다른 채널과는 좀 다른, 이라디오나 EFM과는 좀 다른 채널적 특성이 있어서, 이게 그, 녹음이 균일하게 돼 있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거를 또 이제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기도 하고, 각 곡, 간의 음악 간의 그 연결성 이것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놔야 돼서 즉석 신청곡은 좀 들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기억해놨다가 다음에 0524 쓰는 분의 쇼팽의 9회 2 녹턴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4364 쓰는 분입니다. 한 줄 그리그의 아침 기분 들으면서 활기찬 하루 일과 시작하고 싶어요. 월요일 시작하는 날에 딱 좋은 한 줄 신청곡입니다. 그리그의 페르긴트 제1모음곡 작품번호 46번 중에서 첫 번째 곡 아침 기분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부니의 음성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그리고 이 곡 두 곡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페르겐트차의 이 모음곡 작품 번호 55번 중에서 네 번째 곡 솔비에지의 노래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음성과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브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앞서선 제 1모음곡 작품 번호 46번 중에서 제 1곡 아침 기분이었습니다. 휴가 다녀오신 분들 이제 복귀를 하셨겠네요. 지금 이 시간 휴가가 제일 필요한 사람들은 막 휴가를 다녀온 사람들이겠습니다. 또 휴가 가고 싶으시죠? 그런 분들께 희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17일이 월요일인데요. 대체 공휴일입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에데폴리니 춤추는 인형 이브리지 틀리스의 바이올린과 슈기오 네리키의 피아노 연주고요. 이 곡과 함께 8월 3일 월요일 출발의 팬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기술 이재영 김학석 작가 김전 이가연 연출 현인철 저는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동물들은 소리나 움직임으로 그 감정을 표현한대요. 고양이들은 일명 골골송이라고 부르는 그릉그릉하는 소리를 내고요. 코끼리들은 코를 높이 치켜들고 트럼펫을 부는 것처럼 뿌 하는 소리를 내면서 즐거움을 표시하죠. 에너지 넘치는 돌고래들은 수면 위로 껑충 뛰어오르고 토끼도 공중으로 뛰어올라 몸을 비틀면서 마치 공중고개 같은 묘기를 선보이는데요. 그 순간 동물들은 온몸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 지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너무 즐거워. 여러분은 기분 좋을 때 어떤 행동과 표정을 지으세요? 근데 가끔은요, 순서를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기분 좋을 때 표정과 행동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별로 유쾌하지 않았던 기분도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요? 새로운 한 주 즐겁게 시작해보는 아침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